0: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오늘 보내신 찬양이 아마 분명히 아,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힘든 시간에 버티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찬양이었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아,
1: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안 되면 뭐 혼자 집에서 한번 불러보죠.
0: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지금 남은 시간 가운데서 다 보내주신 찬양을 들려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제한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씩 하나씩 이 곡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3932번님께서 보내주신 찬양이 바로 이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 아~ 이 찬양을 좀 음원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죠? 네, 함께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사랑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아, 아, 정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추천 찬양이 이제 참 너무 이제 그 이 날씨랑도 잘 맞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는 너무 아름다운 예, 어떻게 본다면 가이드가 돼주는 것 같아요.
1: 정말 덕분에 좋은 찬양 많이 맞습니다. 알게 되고 또 많이 듣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들까지도 어, 네. 많이 좀 듣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아 저희가 이제 앞서서 사실 너무 소개를 많이 못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좀 더 소개해드리면 아 저희 키워드 알려드려야죠.
1: 집사님. 아 오늘 방송 키워드 기준입니다. 샵구삼 기준, 네. 네 보내주시면 기동은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네, 샵9330번입니다. 씨앗 네 그리고 기준 각각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나를 놓지 마소서 이게 9106번입니다. 이게 항해자 또 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까 이게 그 한 예, 주만 바라볼지라 또 찬양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의 가사인데 그러니까 저는 2169번님 네. 이 문자를 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1: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0: 이 찬양입니다. 사실 극동방송에서 이제 지금 보니까 생방송 중에 송출된 적이 없더라고요.
1: 오, 그래요?
0: 네, 생방송 중에 송출이 된 적이 이제 아마 제가 방송에서 한 번 정도 틀었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송출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찬양의 감동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영으로만입니다. 글로리아 예수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요. 저희 마지막 끝인사 드릴게요.

0: 아멘.
1: 아멘.
0: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1: 네, 네. 정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0: 네.
1: 오늘 하루 살면서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면 우리는 삽니다.
1: 아멘.
0: 우리가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면 결국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그래서 오늘의 방송 키워드 기준입니다.
0: 그렇죠.
1: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네, 주님 말씀 기준 삼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키워드는 기준입니다. 오늘 기도문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샵9330번 기준이고요. 말씀 씨앗도 네, 샵 9330과 씨앗이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PD님 우리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0: 어떤 거요?
1: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집합해가지고 가운데 사람이 기준 이거 하잖아요.
0: 아, 기준
1: 안 해봤어요?
0: 해봤죠, 해봤죠.
1: 아, 같이 한번 할까요?
0: 어떻게 저희 두
1: 기준.
0: 사람 기준
1: 기준
0: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이었고요. 오늘 저에게 있어서 스튜디오에 질서와 기준이 되어주신 우리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1: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에 위치한 높은뜻교회에서 AI가 설교하는 시대, 설교자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설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아산대학교 설교학 신성욱 교수, 서남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입니다. 포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세종지부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목요일까지 구약 집중세미나와 11월 9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신약 집중세미나를 엽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성경을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터성경사역원 세종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역 호스피스연합회가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공주중앙감리교회에서 제5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합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통합 돌봄의 시대, 환우 도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계명대학교 김가은 교수와 세종소복음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강의, 그리고 공주중앙감리교회 황충호 목사님의 말씀이 준비됐습니다. 문의사항은 충청권역 호스피스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 오후 3시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세종소망교회에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총회장 윤호균 목사님, 세종특별자치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정영만 목사님, 세종소망교회 진수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서울 동순교회에서 연합전도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국제선교위원회 존키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복음전도 방법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10월 17일 토요일과 18일 주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축제 제5회 한빛랜드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게임, 체험부스, 가스타 뮤지컬 등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세드교회가 10월 18일 주일 오후 12시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오마주 맷돌카페에서 가을 가족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세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온누리교회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주제로 아기학교 5기를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세종 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가을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성도와 이웃주민들을 위한 바자회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천성랜드 그리고 사생대회가 진행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파남동에 위치한 파남장로교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사랑나눔 이웃사랑 바자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남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대전 샬롬 감리교회가 10월 18일 주일 오후 7시 탈북민 강은정 자매 초청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샬롬 감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 세광교회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153 부흥회를 엽니다. 강사는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세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아리교회가 10월 25일 주일 오후 2시 추수감사절 기념 특별 찬양집회를 엽니다. 찬양사역자 초롬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메아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단지 오창프라자에 위치한 예람교회가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가을 사랑의 차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민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오창 예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10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자유케 되리라는 주제로 171차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문의사항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청주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청주 좋은교회에서 청주 연합집회 올투게더를 개최합니다. 하준파파와 이유미 사모, 잔치공동체를 초청해 다양한 특강과 체험부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레싱 청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장으로 오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보시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켜야 할 명령이 5장부터 주어집니다. 광야를 행군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갖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성막이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머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안에만 아니라 12지파 200만이 훨씬 넘었을 이스라엘 모든 남녀노소의 삶 가운데, 그 전체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야 그들 가운데 머무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또 시신과 접촉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일시적이에요. 피부병이 나오면 다시 들어올 수 있었고, 시신과 접촉한 그 날수가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럼 왜 다시 들어오게 할 거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이것을 늘 상기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나 신부를 성직자라고 부르죠. 거룩한 직업을 가졌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목회만 성직입니까?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아니죠. 신약으로 오면 성도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제사장 사람들만 제사장이라고 불렀지만 신약은 성도들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다 성직이고 크리스찬은 다 성직자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눈이 동그래지십니다. 왜 그렇죠? 거룩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의 개념을 다분히 동양적으로, 유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건 뭘까요? 애초부터 거룩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물건들, 뭐 강대상이나 뭐 이런 거 성물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이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거룩한 물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 쓰여지도록 예배당에 드려질 때, 그때 성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살아도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모든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고 여러분들은 성직자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업을 콜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일터의 성직자로 나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성직자로, 가정의 성직자로 계신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과 이 의식이 없는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이 거룩의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이 애송하는 그 윤동주 시인의 식구처럼 입새에 이는 바람 같은 죄에도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때로는 아니란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것도 그 이유인 것 같은데, 바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말은 사람들을 상대로 저지른 죄,

0: 라는 말이거든요. 즉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엇이냐면 6절 끝에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즉 타인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그걸로 내가 이익을 취하였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내가 죄를 저지르면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신한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시냐면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일단 죄를 지었으면 자복해야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는 어때요? 말로 사과해야죠. 그리고 그 말로 하는 사과에 진심이 담겨야죠. 그런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이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죠? 자복한 다음에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요. 온전히 갚는 기준도 정해주시죠.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그러니까 페널티까지 포함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어떤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도 말해주십니다.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말 가지고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관하여 철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유명한 말처럼 나에게는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이게 반대로 돼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정말 하루하루 성숙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상대에게 화를 내고 상대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자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상대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리마인드 하십시다. 잊지 않도록. 그래서 내 신앙 인격과 성품이 더욱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10월 13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26회 목사 안수식을 열고 26명의 신임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 CTS 아트홀에서 열린 목사 안수식에서 정일웅 총회장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목회자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립자 박조준 목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세속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법학과 신학을 전공한 32세 크리스티나 시네로스 목사도 안수를 받고 유럽 다민족 청년 선교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나부터 포럼이 제6차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가 성장에 집착하던 과거를 회개하고 초기 선교 정신과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어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한국, 한국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류영모 대표 목사는 개회사에서 교회가 이념과 정치를 우상화했던 과거를 지적하며 본연의 섬김과 헌신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특정 권력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의 양심을 깨우는 교회가 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총회장 김종희 목사가 본질로 돌아가 영적 힘을 회복하고 소통과 연대로 시대를 앞서가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희 총회장은 최근 취임 인터뷰에서 영적 힘의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며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과 은퇴연금 확대, 서대문 총회본부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목회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전문성 있는 교육사 제도를 추진하고 과거 국가 권력의 피해를 입었던 한신대의 역사를 아카이브로 제작해 교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희 총회장은 자유와 평화, 생명이라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전통과 정체성을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가정교회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단속 범위가 예배당을 넘어 학교 내 교사와 학생 등 교인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공안과 공무원 30명이 지난 9월 16일부터 이틀간 안후이성 진자희연 가정교회를 수색하고 성도들의 휴대전화 압수와 함께 여성 목회자 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독교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 역시 중국 당국의 단속이 학교로 확장되어 외양 제1중학교 교사가 성경 독서 모임 참석을 이유로 신문을 받았으며 후난성 초중등학교 내 교인 자녀들에게 종교적 세뇌각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26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에서 인도네시아 김환일 선교사와 인도 김용대 선교사가 수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는 어제 연세대 루스체플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30년간 한인교회 및 현지 유치원 세 곳을 세운 김한일 선교사와 인도 북부에서 26년간 미전도 종족 교회 16곳을 개척한 김용대 선교사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김용대 선교사는 이번 수상을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이루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지역에 따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충남권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0: 이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느끼고 오랜 친구는 한숨한 번에 마음을 알아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하게 해 주실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기조차 꺼렸지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의 병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겪어온 외로움과 아픔까지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나심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인 주심이 나병 환자의 아픈 마음인 나심을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그의 믿음과 만나는 자리에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존귀하신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마음 깊이 감추어둔 상처와 아픔까지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삶의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화요일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밤새 가을비가 내렸죠. 기온도 이제 더 내려가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성도님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루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로 삶의 힘든 골짜기가 오랜 시간 계속된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변개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심 또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네, 성도님들 모두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응답받으십시오. 그리고 한결같이 함께해 주시는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님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십시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 되길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십시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극동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면 성도님들 문자 보내실 때 맨 마지막에 전화라고 써주세요.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신원 밝히기 어려우시면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

0: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머무시는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안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가을이 왔는데 좋으시죠 목사님? 더운 여름 고생하셨고요.
1: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0: 네. 이 가을에 집회도 많이 또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1: 네.
0: 목사님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기다리는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이 곧 성령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오노마입니다. 활동명사거든요. 그 이름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역사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살려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
0: 아멘.
1: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납니다.
0: 아멘.
1: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한계 앞에서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체험해야겠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을 문둥병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대기적을 우리 일생 가운데 반드시 몇 번은 맛보아야 합니다.
0: 주님.
1: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날 터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대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나의 끝에서 나의 끝장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기적을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그 대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대기적이 일어나면 다 정리가 되어지고 다 정돈되어지고 다 돌파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끝장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대기적을 우리가 맛보아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원하시면 아멘.
0: 아멘.
1: 그 거룩한 아멘. 의지와 결단이 있으셔도 아멘.
0: 아멘.
1: 우리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지성소로 우리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모두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입니다.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 안고서 기도하겠습니다. 9797번호 쓰시는 성도님 첫 번째 문자 보내셨어요. 어제 저희 사랑하는 남편 이진열 형제의 항암 1차를 평안히 감당하여 너무도 기쁜 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항암 치료 잘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디는 기적을 경험하는 결과

0: 계시다면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또 함께 아멘 하십시오. 네, 연결합니다.
1: 이 항암 치료할 때는 이 약이 암을 이겨야 합니다.
0: 아멘.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를 만진다고 여깁니다. 일반 은총이죠. 이 모든 의학의 지혜와 그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터인데 약이 암을 이기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항암을 시작합니다. 지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남편 이진열 성도님 가운데 임하여 주사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사 요동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께로 그 심지를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사
0: 아멘.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혀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이제 항암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사 의사의 손길을 가장 탁월하게 하여 주시며
0: 아멘.
1: 의사의 판단과 진단이 가장 적절하게 하여 주사
0: 아멘.
1: 가장 놀라운 치료로 하나님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 육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머리끝에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0: 아멘.
1: 모든 암세포는 녹아 없어지며 모든 암세포는 녹아 없어지며
0: 아멘.
1: 떠나가며 염증은 모든 것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는
0: 아멘.
1: 놀라운 치유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0: 아멘.
1: 주여 이 아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0: 아멘.
1: 그 육체를 강건함으로 장악하여 주시며 그 마음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주님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사
0: 아멘.
1: 하나님 더 강력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0: 아멘.
1: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0: 아멘.
1: 놀라지 말아라.
0: 아멘.
1: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0: 아멘.
1: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0: 아멘.
1: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9797 성도님 그리고 남편 되시는 이진열 형제님 방송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약이 암을 이길 뿐 아니라 우리 두 분 부부의 믿음이 또 암을 이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네, 4397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는 50대 후반 되는 30년 차 직장인입니다. 몇 개월째 직장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좀 쉼을 가지기 위해 퇴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4년 버티고 정년 퇴직을 해야 될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네 어려운 사정을 또 저희에게 알려오셨어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제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연결하겠습니다.
1: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년 4년 남으셨으면 무조건 버티셔야 합니다. 지금 나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정말로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의 심장을 막 죄어오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버티게 하시든지 그분을 떠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하나님 직장생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정말로 심각한 마음의 낙심과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막막하고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 이 귀한 주님의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0: 주여.
1: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외롭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예수님 친히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0: 아멘.
1: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

0: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토설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사.
1: 아멘.
0: 그 마음의 원통함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주님 원수를 진멸하여 주시며 원수를 정리하여 주시며 원수를 주님의 뜻 안에서 통제하여 주시며.
1: 아멘.
0: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김효자 모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펠레 요예츠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할런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런지, 어떻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다뤄야 할런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끌어주사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끝내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 주여.
0: 끝내 극복할지어다.
1: 주여.
0: 끝내 이겨낼지어다. 끝내 일어설지어다.
1: 아멘.
0: 주님 놀라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이 자녀 가운데 쏟아부어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모략을 더하여 주시며.
1: 아멘.
0: 성령님의 전략을 부어주사 하나님 이 힘든 직장 생활 능히 승리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의 이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751번호 쓰시는 성도님, 어제 저희 큰아이가 횡문근 융해증 으로 응급실 갔다 입원했습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죠. 횡문근 융해증.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무리해서 쓸 때나 또는 외상 또 고온에 노출될 때나 또 약물 등의 원인으로 골격근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질환이래요. 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신장과 또 심장에 무리가 생긴 것이 원인이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일주일 이상 입원하고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부모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제 또 하나님의 치료, 주님의 만지심이 함께할 겁니다. 저희가 기도로 문안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0: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아이가 지금 횡문근 융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이 귀한 자녀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진히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연약한 횡문근 그 모든 융해증의 세포 가운데 임하여 주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은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1: 아멘.
0: 주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주의 말씀은 흘러 들어가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흘러 들어가라. 그 모든 세포는 살아나며 그 모든 세포의 염증은 떠나가며.
1: 아멘.
0: 놀랍게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지어다. 뼈마디는 연락되어지며 힘줄은 이어지며 그 모든 혈액의 순환은 올바름으로 정확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그
1: 아멘.
0: 모든 것은
1: 아멘.
0: 살아나라.
1: 아멘.
0: 그 육체도 살아나며 그 심령도 살아나며 그 마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리라.
1: 아멘.
0: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귀한 아들 가운데 이 귀한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회복됨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아드님 깨끗한 치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 골격근 세포를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실

0: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네, 좋은 결과 또 저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11시 30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9088 성도님, 사랑하는 남동생 간암으로 투석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리고 동생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손 꽉 붙잡고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우리 9088님, 사랑하는 남동생의 그 투병 생활 보면서 너무 같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볼 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1: 남동생이 간암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데 이거 엄청 힘들죠. 지치고 낙심이 되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0: 아멘.
1: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동생이 간암으로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경제도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로 뒤덮어 주시며,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아니 됩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아니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취함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남동생의 간을
0: 주여.
1: 예수님의 간처럼 강력한 아멘. 간으로 아멘. 변화시켜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간처럼 탁월한 간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생기가 흘러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날지어다. 그 간은 살아날지어다.
0: 아멘.
1: 그 간은 회복되어질지어다. 그 간은 강건함으로 놀랍게 쓰임받을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사.
0: 아멘.
1: 하나님,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 동생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0: 아멘. 아멘.
1: 강건함으로 성령님 견인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0: 아멘.
1: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지어다.
0: 아멘.
1: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놀라운 치료 방법인가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님의 간구대로 하나님 손 꽉 붙잡고 가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름을 밝히지 못한 한 성도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성령 충만한 기도의 바람이 태풍처럼 불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성도님.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님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제가 부전공리 역사신학교 교사인데 어려운 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잊혀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그저 어떻게 보면 축도할 때 정도만 그렇게 찾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구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기대합니다.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조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마카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남김없이 임하였던 그 성령으로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주시며
0: 아멘. 아멘.
1: 우리의 영을 진동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성령님,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이는 능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0: 아멘.
1: 이 나라와 민족이 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0: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멘. 성경에 입안하여 정책을 세우는 자들이 하나님 놀랍게 권세를 얻게 하여 주사 아멘. 우리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뻗어나가며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안보가 확보되어지며 치안이 아멘. 유지되어지며 아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고맙습니다. 성도님처럼 기도하시는 백성들이 이 땅에 정말 많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가슴 벅차셨지요? 네, 이 나라는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9187 번호 쓰시는 성도님, 예, 사랑하는 남동생 정영필 뇌경색으로 9개월째 치료 중인데요. 오는 15일 예, 목요일인가요? 내일 모레입니다. 10시 30분에 목사님 모시고 병상 세례합니다. 동생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고 세례받고 응답 을 눈으로 표현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하셨네요. 지금 뇌경색 투병 중이라 이제 그 의사 표현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날 또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하며 동생을 위한 기도 요청하셨는데요. 네 목사님 귀한 누님의 동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연결합니다.
0: 뇌경색은 마비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참담한 질병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저를 살리신 하나님이 남동생 정영필 성도님도 살리십니다.
1: 아멘.
0: 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아멘. 이 정영필 성도님도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동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뇌경색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사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과정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심령에서부터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그 머리 위에 안사여 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그 뇌세포 위에 임재하여 주사 모든 뇌혈관은 뚫리며 아멘. 모든 뇌혈관은 뚫리며 아멘. 모든 뇌혈관은 뚫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뇌세포는 살아나라
1: 아멘.
0: 모든 것들은 온전케 되어지므로 그 모든 병변은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저주도 끊어지게 되어지는 아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1: 아멘.
0: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로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전진케 되어지며 말씀이 현실이 되어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보혈은 흘러들어가므로 주의 보혈은 흘러들어가라 그 뇌세포는 열리며 그 뇌세포는 뚫림으로 말미암아 그 뇌세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며 소성함을 얻을지어다. 주여 이제 일하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사
1: 아멘.
0: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마른 뼈가 일어나 크고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1: 아멘.
0: 말씀은 현실이 될지어다.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남동생 되시는 정 선생님 이제 목사님 오셨을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또 주님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고 표현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0: 누님 고맙습니다. 0316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장현성, 오늘 오후 5시에 공군병에 지원한 그 입대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격해서 국방 의무 잘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신 어머님이시죠. 네, 장현성 군의 어머님, 믿음의 아들 장현성을 이제 위한 축복의 기도를 요청하셨네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공군 가면 좋습니다. 저도 군종 목사로 복무해서 공군 가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아들입니다. 우리 장현성 아름다운 아들입니다. 존귀한 아들입니다. 주님 열어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옵소서. 이제 공군병 입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 공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0: 아멘.
1: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0: 아멘.
1: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지휘관을 만날지어다.
0: 아멘.
1: 믿음의 선임을 만날지어다. 믿음의 후임을 만날지어다. 하나님 군대 생활하는 동안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뜨거운 성령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여 주므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 아들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보아여 주시며 주의 입에서 나오는 화염검으로 둘러 진쳐주시며
0: 아멘. 아멘.
1: 주의 은혜의 날개를 품어주사 강건함으로 하나님 전역할 그때까지 이 아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허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현성군 오늘 오후에 좋은 소식 듣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계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청금같이 나오셔서 주의 군사로 쓰임 받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43분 30초 향하고 있어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3318번호 쓰시는 성도님, 자녀분들 위한 기도 요청하셨네요. 아들, 딸, 그리고 사위, 주님의 확실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셨어요.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도 주님이 넓혀주시고 보장해 주시도록 경영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요. 네,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1: 사업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과 사위가 함께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딸과 사위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을 함께하여 주사 주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리악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 어떻게 경영해야 할는지 하나님의 모리악과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번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확실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불같이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이 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0: 하나님 이런 심으로 아니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아들과 딸과 사이가 하나님 선대보다 더 큰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선대보다 더 큰 성령님을 누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주사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사업장을 통하여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그곳이 여호와의 기업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퇴의 복과 전먹이의 복과 깊은 샘의 원천의 복이 임할지어다.
1: 아멘. 아멘.
0: 주님 오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이제 이 모든 길을 열어주사 홍해가 갈라지며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1: 아멘.
0: 골리앗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지어다.
1: 아멘.
0: 경제의 주권을 얻을지어다.
1: 아멘.
0: 경제의 주권이 있을지어다.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아드님, 따님, 또 사위님 축복합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어서 든든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인되는 사업장 또 축복합니다. 네, 8243 번호 쓰신 성도님, 지난주 목요일에 저의 사랑하는 아들 최수영 고열과 폐혈증 증세로 긴급 기도 부탁드렸었는데요.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아들 몸을 회복시키셨고 오늘 퇴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소식 올립니다 하셨고요. 아직도 간 수치가 좀 있지만 이것도 마지막 깨끗하게 고치실 줄 믿고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우리 수영 형제 고생하셨는데 오늘 이제 기쁘게 또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가십시오. 간 수치는 주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0: 우리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는 그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희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1: 아멘.
0: 그대로 되리라. 아멘. 최수영 귀한 아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주님의 보혈은 그 간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은 그 육체 가운데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은 깨끗하여지며
1: 아멘.
0: 그 간은 온전케 되어지며
1: 아멘.
0: 그 간은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1: 아멘.
0: 있을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아들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음이 입증되어지는
1: 아멘.
0: 하나님 강력한 인생으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놀라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수영군 주님의 손 잡고 이제 더욱 멋진 그런 젊은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간수치도 주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기도 되겠네요. 익명으로 대학생 자녀가 평일에는 연구 인턴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겸하여 지내고 있는데 엄마, 이 기도 요청하신 분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이 더해져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어릴 때 찬양 성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딸인데 이제 앞으로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고 저의 건강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제발 없이 건강하여서 자녀들 걱정 안 끼치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가 연구 인턴으로 아르바이트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지금 토로하는 엄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이 자녀가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1: 아멘.
0: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주님 이 자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압도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이 자녀 가운데 놀랍게 임하여 주사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다윗 같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예배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을
1: 아멘.
0: 누리게 하여 주사
1: 아멘.
0: 예배자의 축복을 얻을지어다.
1: 아멘.
0: 다윗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얻을지어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이 어머니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강건할지어다.
1: 아멘.
0: 놀랍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레바논의 백향목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1: 아멘. 아멘.
0: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결실하며 그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번성함으로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더 부어주옵소서.
1: 아멘.
0: 더 부어주옵소서. 더 쏟아부어주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원없이 한없이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옵소서.
1: 아멘.
0: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함께 기도한 소망의 기도 우리 마지막 이 자녀분에게 주의 은총이 넉넉히 마실 줄 믿고요. 어머님들 힘내십시오. 오늘 기도 여기까지입니다. 다 드리지 못한 기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 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후 내내도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 정말 선포하며 말씀으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1: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일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대기적을 몇 번은 반드시 맛보아야 합니다.
0: 아멘.
1: 원하십시오. 아멘. 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도 다 돌파되어지고 다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 정리되어지고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절로 아멘이 나오시죠? 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후에도 경험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신성동 높은뜻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의 계단을 사명의 계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0: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교수님, 그는 카이스트 교수님이셨고 공학도였지만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이후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안동대에다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는 공학도를 포기하고 교육계로 등단하게 된 이유는 나 혼자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사고를 심어준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 이념 여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배워서 남주자 하는 플레이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공부 안 할 때 배워서 남주냐? 네가 다 잘디라고 하는 거야 하고 우리는 구박하지만 김영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워서 남주어야 하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지. 배워서 남주자. 이타적 교육. 두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그러려면 가장 먼저 양심적이어야 하고 솔직히 정직해야 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동대에서 최초로 무감독 시험이 시작됩니다. 감독관이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더라도 감독관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시험을 치고 제출을 하고 양심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야 한다. 적어도 성경의 사람들을 발굴해야 한다. 이런 목표였던 거죠. 그 다음에 전인적 통합 교육입니다. 지정의, 지식만 아니라 정, 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통전적으로 세워져야 이 나라는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을 돌파하는 개척자 정신. 사람들은 뭐 쉬운 거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만 고난이라도 창조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어떤 것이든지 가치가 있다면 이게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지나가는 거. 이게 창조적인 거. 하나님이 닮은 청년들, 하나님을 닮은 젊은이들을 발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시민의식 그리고 세계관을 키워야 한다. 지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혈통이고 한 백성들이다. 굉장히 큰 가슴이죠. 여기서 인재들이 나온다. 과학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다. 상호 호환되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영적인 세계는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가 당대의 여건이 돼서 학교를 세우라고 했다면 나는 김영길 총장이 세웠던 이 한동대 같은 학교를 세우지 않았을까. 바울을 이렇게 연구해보면 바울의 사상과 김영길 사상이 거의 흡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단적인 예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는 정말 선을 행했잖아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스스로 율법의 결례를 행하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도 기꺼이 참여할 줄 아는 착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적반하장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떼거지처럼 모여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구타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설상가상으로 로마의 천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의 두 손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바울은 이제 끝장났다. 로마의 실권, 로마의 실세 앞에 철고랑을 찼으니까 바울은 이제 끝장났구나.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위장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노골형이 있고 하나는 위장형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 그리고 대적이 크면 위장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위장형, 그게 결박이었어요. 천부장이 바울의 손을 철로 묶어대는 순간 유대인들은 아무도 대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1차 보호를 받게 된잖아요. 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살리는 놀라운 매개는 결박이었습니다. 묶어내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 정황으로 보면 바울이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올라가다 말고 천부장은 가고 있는데 자기는 딱 씁니다. 죄인이 얼마나 당당한지요. 이거 위기의 계단입니다. 근데 이 위기의 계단을 사명의 강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울의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천부장한테. 내가 말을 해도 돼요? 좀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헬라어로 말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천부장이 오히려 두 가지를 되질문합니다. 야, 너 헬라어를 할 줄 아니? 그러면서 천부장이 동시적으로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애굽 출신 한 남자가 4,000명이라고 하는 테러들을 데리고 이 로마 사회에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4,000명을 끌고 와서 로마에 대적을 했다가 로마 군사에 의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나서 잠적해버린 세력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도자, 그 헬라 말을 잘했거든요. 혹시 그놈 아니냐 너? 이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3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나는 본질은 유대인이지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여기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때 당시 3대 학구적인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테네, 아덴, 철학의 도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도시, 그 애굽의 지중해 연안 쪽에 인공도시,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3대 학문의 도시, 3대 철학의 도시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 나요, 지성인이에요, 엘리트 그룹이에요, 다소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자 이 천부장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바울이 주문한 거, 내가 저 백성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자 직방으로 허락해줍니다. 죄인한테. 아직 지금 바울은 죄인이에요. 저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천부장이나 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왜? 아, 무식한 줄 알았더니 유식한 자예요. 그냥 유대 시민인 줄 알았더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허라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 여기 이 상황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남다르게 행한 것이 우리에게 표적 있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위기의 계단을 사명의 강단으로 바꿨다는 점. 이게 바울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개척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가는 바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같은 강단에서 바울은 언어를 세 가지로 변천을 보여줍니다.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언어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를 씀으로써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할 수 있었어요? 헬라어를 썼다는 거. 아, 제가 중국에 갔더니 한 할머니가요. 오수천, 오수천, 오수천 그러는 거예요. 중국말로 오수천이 무슨 말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옥수수 하나에 1,000원이라는 말인 거예요. 아, 이게 옥수수 하나에 1,000원이라고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옥수수 하나에 1,000원이라고? 근데 거기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옥수수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한국말로 하는 중국 할머니는요. 그날 몇만 원 벌었어요. 내고지로 걸었거든요. 근데 옥수수만 갖다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외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할머니가 돈 많이 벌었다니까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새향지하고 레이스를 합니다. 고양이가 새향지 하나를 보고서 쫓아간 거예요. 막 쫓아가는데 이 새향지가 도망가다가 쥐구멍으로 쑥 들어갔어요. 고양이가요, 그 구멍 앞에서 외국어를 합니다. 멍! 멍멍! 멍!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쥐구멍에 들어간 이 쥐 새끼가, 아, 이거 조금 전에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개였어? 그럼 한번 나가볼까? 하고 얼굴을 내밀었다가 고양이 발톱에 걸려서 그날 고양이 밥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고양이는 외국어를 해야 지 한 마리도 먹을 수 있대요. 바울은요, 지금 이 헬라어를 구사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 헬라어를 통해서 그는 길리기아 다소를 얘기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이걸 지금 기꺼이 자랑하고 기꺼이 말하고 기꺼이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명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대표인 천부장은 세상에 스펙이 있어야 마음은 연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스펙 가지고 천부장의 마음을 열고 들어갑니다. 천부장이 확 열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사명의 강단에서 두 번째 언어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딱 보더니 이제는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던 바울이 아람어를 씁니다. 이 보르기 이후에는 아람어, 그때 국제어였는데 이 아람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섞어서 살다가 그 이후부터는요. 히브리어는 아람어가 되고 아람어는 히브리어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썼다는 말은 아람어를 썼다는 말이고 아람어를 썼다는 말은 포로기 이후에는 히브리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요. 바울은 로마의 앞잡인 줄 알았어요. 로마를 유리하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불리하게 만들고 이 유대인들 로마의 앞잡이 내국노로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입에서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알아듣기 좋은 말 히브리어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마음을 아주 너무너무 조용해집니다. 정막의 속으로 푹 들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귀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 틈새를 뭘로요? 아람어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바울은 유대인의 강팍한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새를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언어의 변천, 그게 바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형들이란 학부형이라는 말인가, 이게 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느낌이 좀 덜 전달이 됩니다. 부형들아, 이걸 NIV 성경에서 brothers and fathers 이 말을 뜯어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를 피를 같이 나눈 형제님들이요, 나를 출산시켜주신 나의 아버지들이요, 더 추가하면 나를 낳아주신 나의 어머니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광기가 있어요. 지금 바울을 처형시키고 싶어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침묵만 해도 이글거리는데 바울의 입에서 부형들이요, 나의 아버지들이요, 나의 어머니들이요, 이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흉내도 못 냅니다.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게, 나를 향하여 욕을 바가지로 하는 그 원수에게 우리는 흉내도 내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어, 부형들아, 이 말입니다. 이건 기적의 언어예요. 이건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언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어디서 이런 영향을 입었을까요? 우리는 개연성 있게 성경을 추적해보면 두 인물이 떠오릅니다. 첫째 스데반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때 바울이 돌을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고 지도했던 지도자였는데 그때 스데반이 돌을 맞아가면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 돌을 맞으면 얼굴을 찌고 얼굴이 환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때 바울은 퀘스천 마크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직 느낌표는 없어요. 바울은 지금 스데반의 죽는 이 사건 속에서 범상치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의 장면을 본 거예요. 뭐지, 뭐지?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저건 불가능한 일인데? 저건 미친 거지?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을 묵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니까 가상치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곱 마디를 하시는데 그 일곱 마디 중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저들 속에 있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은 불쌍합니다, 저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소리 들을 때도 바울은 의문문이었습니다.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언제 느낌표로 바뀌는지 알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압도될 때,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묵상하고 수도를 하는 과정 속에 느낌표로 바뀝니다. 이야,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만 사랑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깨닫고 나니, 성령을 받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고 나니 나는 정말 사랑이 뭉쳐진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할 정도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주실 수는 없는 거지.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숙한 심장까지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대며 그러고 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비록 너는 나에게 가해하고 있지만 네가 더 불쌍하다. 더 큰 위치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부형들아, 기적같은 언어, 초월적인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언어는요, 십자가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심리학이나 또 요즘에 커뮤니케이션 논리에서 두 가지 언어의 양식을 가르칩니다. 심리학과 이 커뮤니케이션 안에 주어지는 언어의 양식 두 가지. 첫째, 유형 언어가 있습니다. 유형 언어. 유형 언어는 언제나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전제해서 대화합니다. 아, 당신 때문에 잠이 깼어. 아, 왜 당신은 맨날 지각해?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 무너진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 손해봤어. 당신 때문에 교통사고 났어. 이게 다 유형 언어입니다. 이거요, 세상의 언어입니다. 교회 밖의 언어예요. 근데 가끔 교인들도 이 언어를 자주 쓰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다신기루 같은 언어만 쓰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야. 너 때문에. 근데 이 사람으로 옮기면 너 때문에 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언어는 다 유형 언어입니다. 이건 세상의 언어예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 않고, 네, 어디를 가도 행복은 저 멀리에 있는 신기루일 뿐이에요. 두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아형 언어예요. 아형 언어는 모든 키워드를 자신이 열겠다는 열쇠를 가진 대화법입니다. 남편을 출근하면서 남편이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와서 쓰레기 치워. 한두 번은 여자 말을 들어줍니다.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면 난 수요일마다 야근할 거야. 억하심정이 속에서 치고 나오죠. 더 늦게 옵니다. 한두 번은 들어주는 건 그건 소통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형 언어 소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게장찌개 끓여놓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녁 일찍 오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기분이 괜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일찍 가야지. 내가 가서 이 밥상 잔치 차려준다는데 수저만 가지고 참여하면 되겠네? 하고 수저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려고 일찍 퇴근합니다. 와, 일찍 오고 싶지 않아요? 오는 동기가 행복하고 와니까 맛있는 찌개가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정천국? 이게 아형 언어의 행복입니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내가 바꾸면 다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는 죽을 때까지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류 60억, 80억을 다 바꾸면서 살겠어요? 나만 바꾸면 60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만 바꾸면 80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이게 복음의 언어예요. 이 사람이 전도합니다. 이 사람이 영혼을 살립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십자가는요, 사형틀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저 십자가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죄인도 오고 답답한 이도 오고 환난을 당한 이도 오고 누구든지 와라. 안진뱅이도 오고 소경도 오고 김홍어리도 오고 죽은 자도 와라. 누구든지 초청하는 초대장인 거예요. 십자가의 언어, 복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저 언어에서 우리는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교회를 성경책 들고 오기에 나는 교인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과연 성경의 언어를 쓰고 있고 십자가의 언어를 쓰고 있다면 이미 교인이에요. 이미 천국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하늘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언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보면 한 주간 동안 많은 행동을 하고 올까요? 많은 말을 하고.

0: 유대인들의 마음을 얼고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언어로 그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 속에 하나님을 다음 주부터 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받았느냐, 그들이 받지 않았느냐는 차지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돌짝 같은 그 심장까지 뚫고 들어가는 힘은 나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킹덤 빌더였습니다. 참으로 그는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실력 가지고 세상의 지도자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선교의 대상인 유대인의 마음을 아람의 따뜻한 국어로 열고 천국 백성들의 복음을 심고 그 속에 하나님을 심기 위해서 사랑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 복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 유대인들의 강팍함에 천국을 심어주고자 애쓰는 이 바울의 이 성숙한 언어. 오늘 우리는 언어가 바뀌어야 내 삶의 환란이 벗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진리예요. 아영 언어, 이번 한 주간은 어떤 모습이든 십자가에서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다 준비할게. 너는 와서 마시기만 해. 밥은 내가 다 준비할게. 너는 와서 먹기만 해. 질병은 내가 치유해 줄 테니까 너는 질병 쩔룩거려가면서 나한테 오기만 해. 내가 낫게 해줄 거야. 죄로 얼룩졌다고 하더라도 내 피 가지고 네 죄를 다 문질러 대면 다 안 씻어질 죄가 없어. 다 씻어버릴 거야.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문제는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내가 죽어버릴 거야. 너는 살기만 해, 살기만 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백만 분지 일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손자를 낳는데, 태어났는데 핏덩어리에서 나를 닮은 걸 찾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닮은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발가락을 봤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나하고 얼마나 닮았는지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내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손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왜? 나를 닮았는데 얼굴을 닮은 것도 아니에요. 발가락 하나 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언어 하나만 닮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다 주고 싶어요. 이게 레위지파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가슴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찌개는 내가 끓여놓을 테니까 당신은 와서 숟가락만 들고 와. 십자가의 언어. 인생의 모든 불행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와서 참여만 해. 십자가를 깨닫는 자 오늘부터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신성동 높은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63-9481번 대전 신성동 높은뜻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염려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일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붙들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테너 조태연의 음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냥 칸타타에 등장하는 작품인데요. 소프라노 독창과 리코더 두 대와 통주저음으로 연주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코랄 전주곡처럼 연주곡으로도 많이 연주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선한 목자가 지켜보는 곳에서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네라는 가사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시편 23편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냥 칸타타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카를 민 힝거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냥 칸타타 가운데 양들은 평화롭게 불을 뜯고 카를민 힝거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숭어의 4악장 준비했습니다. 가곡 숭어를 차용해서 만든 그런 피아노 오중주 작품이죠. 피아노와 스트링 콰르텟의 편성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특별히 4악장은 가곡 숭어의 주제를 가지고 바레이션해서 만든 악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숭어의 4악장, 마르타 아레르치의 피아노 연주, 멜로스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박수용이 지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숭어의 4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서곡 작품 번호 28번의 12번 G샵 마이너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제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서곡 28번, 12번 가운데 G샵 마이너 함께 하셨습니다. 야석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1분 천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OFP데이 10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먼 길을 떠날 때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그곳에서 도착해서는 무엇을 할지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리며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자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국경을 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견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직까지 전해지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중에 일단 파견 대상자로 정해지면 거부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출발할 때도 정확히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조차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도 내가 아닐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적지 않겠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 북녘의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고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이 걸음을 환히 비추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복음의 소망과 위로를 만나는 길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오해피데이 또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도 좋습니다.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그리고 듣고 싶은, 나누고 싶은 찬양이 또 있으시다면 같이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꼭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0616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도 출첵합니다. 북한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출석 인사도 도착했고요. 타자 성경 통독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공동체 기도하고 왔습니다. 5772님, 손으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쓰고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는 또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복음 가운데 계시는 시간이네요. 5772님, 그 가운데 출석 인사까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505님은 할렐루야, 한민족인 북한 땅에도 가뭄에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민족임을 알고 한 민족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가뭄에 담비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주셔서 저도 감사드려요. 이런 거 처음 해봐요. 화성 동탄에 거주하고 있고요. 운전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뒷번호가 0691, 0691 새싹회원 분이세요. 이런 거를 처음 해보는데, 이런 문자를 처음 나눠보는데 그게 OFP데이여서 너무 영광이네요. 0691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부천에서 기도합니다 8865님 주셨는데,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함께 나눠주실 때, 이 기도가 방송을 타고 흘러 들어갈 때 극동방송이 닿는 모든 곳에서 기도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겨질 줄을 믿습니다.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생명 주께 있는 신청 찬송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전주에서 듣고 계신 5189님도 그리고 군산에서 우리 찾아오신 새싹회원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하셨던 5189님도 오늘의 한평차의 샵 1069번으로 정답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언어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표현, 우리가 쓰는 이 말에 대한 준비를 해봤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이렇게 북한에서도 장마당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교사도 있고요. 병원이라는 이름 하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농업 다양한 직업들이 또 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도 북녘에는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한평차의 문제는 북한에서는 이 맞벌이 가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노동자 세대, 노동자 세대. 2번 직장 세대.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기를 두 가지로 준비해봤어요. 노동자 세대일지 직장 세대일지.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가정을 맞벌이라고 흔히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노동자 세대일까요? 아니면 직장 세대일까요? 지금 회사에서 직장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뭐 가끔 편의점에서 듣고 있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더러 택시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직장을 아내도 남편도 함께 가진 이 세대를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힌트가 직장 세대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저도 맞벌이 부부로 육아랴 일하랴 너무 힘들고 바쁜데요. 국가는 얼마나 더 힘들지 상상이 안 됩니다. 6244님이 도전을 해주셨고요. 요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통일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뼘 한 뼘 좁혀가는 이런 한 뼘 차이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선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자면 맞벌이이신 분들 조금 전 문자 주신 청취자분처럼 맞벌이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북한에도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을 맞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노동자 세대, 2번 직장 세대. 1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새싹회원 1812님.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야 근무하고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를 합의해 가고 맞춰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 통일 이후의 과제가 아닐까요? 그 과제를 아주 잠깐 경험해보는 오늘의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좀 더 기다리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 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운전 중에 우리 이 단어가 많이 나와서 한번 찍어봅니다. 정답!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8845님, 오늘 새싹회원 분들이 꽤 계시네요. 8845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한에 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헌신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올 날에 준비된 다음 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와, 우리 1652님 감사합니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는데 아직 정답을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1652님께서 그리고 조금 전 8845님께서 정답을 먼저 잘 맞춰주셨어요. 두 분께 선물을 정답 발표 전 먼저 드리면서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찬양하라 북돌신 구세주 예수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한 뼘 차이 정답을 조금 더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한 뼘 차이는 북한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1번이 노동자 세대였고요. 2번이 직장 세대였습니다. 0866님 2번 직장인 부부인 것 같아요. 빨리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직장인 부부. 직장인 부부라고 해도 남과 북이 서로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2번이 직장 세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1033님은 방송 듣고 보니까 2번인 것 같아요. 2번으로 바꿉니다 라고 하셨고 처음으로 운전 중에 정차하고 보냅니다 하시면서 0728님 직장 세대라고 보내주셨어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정답은 2번 직장 세대, 직장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2784님은 노동자 세대인 것 같아요. 처음 문자하는데 맞나요? 통일로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비록 한 뼘 차이에 이 맞벌이 부부의 정답은 맞추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은 정답이잖아요. 우리 2784님께도 오답이지만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노동자 세대, 노동자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많이 쓰는 말 같아서 오답을 여러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근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어떤 뉴스나 그런 걸 자주 접하셔서 이렇게 오답을 도전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알아가는 이 웨피데이 오늘의 정답도 맞춰주시고 또 출석 인사 보내주시면서 나누어주셨던 소중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이렇게 오랜 분단 가운데 조금씩 달라진 말들을 알아가다 보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채워야 하는 그 간극도 기도로 채워야 하는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그 간극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고 출석체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다시 문자를 읽고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공룡님의 믿음의 선포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이 오래되므로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 기도합니다라는 7878님의 이 기도의 한 줄처럼 오늘 여러분 생각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배 처소에서 함께 더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기도의 산이 더 쌓였음을 믿으면서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민수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수량 두 마리를 매일 번제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제물로 함께 바쳐라.

이는 신의 산에서 제정된 표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어린 수량 한 마리에 독한 술 1리터로 한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수량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수량 두 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다. 매월 초에 하나님에게 번제를 바칠 때는 수송아지 두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일곱 마리를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수송아지 한 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를 곡식제물로 함께 바치고 수량 한 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수량 한 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수량 한 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어린 수량 한 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달 15일에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번제를 바치되 수송아지 두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일곱 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6리터, 수량 한 마리에 4리터, 어린 수량 한 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를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28장 1절에서 2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어제 딸아이가 수학 문제 하나를 붙잡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문제를 함께 읽어봤는데 참 신기하게 어렸을 때 선생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던 문제를 잘 읽어봐라. 그 안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정말로 그 안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잘 읽고 났는데 그 안에 해답이 딱 보이는데 우리 아이는 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도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지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이유는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복잡한 공식을 들춰내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방법을 충분히 읽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잘 읽는다는 게 뭘까요? 네, 단순히 글자를 빠짐없이 읽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 담긴 뜻을 발견하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알아보는 일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그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파도가 크게 일고 바람이 불자 배 안으로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배에 예수님도 계셨는데 그 제자들은 눈앞에 거센 파도는 봤는데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 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 내일에 대한 걱정,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잠시 세상을 덮고 성경을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주님,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해 주시옵소서.

네, 10월 13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2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극동방송 2시의 기쁨. 저는 최정민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번 반복한 문장이 있죠. 잠시 세상을 덮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있는 이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성경 속의 베드로 잘 아시죠? 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거센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을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자 정말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뭐 상황이 바뀌어서 바람이 갑자기 더 거세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도 아닌데 이 베드로의 시선만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만 달라졌을 때 무리를 걷거나 물에 빠지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문제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아, 진짜 돌아보면 왜 이렇게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는지. 그럴 때 두려움이라는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세상을 덮고 성경을 펴보십시오. 잠시 세상을 덮고 성경을 펴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죠? 자, 그런 여러분들께 시작하면서 선물 좀 드리고 갈까 합니다. 잠시 세상을 덮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께 신앙도서를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이거는 오늘 선착순으로 좀 하죠. 네, 지금부터 제일 빨리, 제일 빨리 뭐 어떤 문자도 괜찮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네, 제일 편한 건 네, 저요겠죠. 이게 제일 편할 것 같네요.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저요, 제가 그 책 먼저 읽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신앙도서 신간입니다. 신간 신앙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 자, 이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남미 여십이 부른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듣고 오셨습니다. 2시 16분이 제막 되고 있고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건 이 후렴구 가사에 보면 그 과거에만 그런 놀란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런 가사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보라.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행하실 겁니다. 구약과 신약 그 시대 때뿐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2시의 기쁨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는 찬양사학자 박성은 씨와 함께 또 오늘 은혜롭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같이 은혜 누리시자고요. 네. 계신 곳에서 라디오 방송을 더 크게 틀어놓으시고 세상에 조금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선착순으로 책을 몇 권 드리기로 했는데 정말 빨리 들어온 순서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골랐고요. 4320번님, 1838번님, 그리고 1891번에게 신앙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0-1831-1891번. 네, 이분들은 나중에 문자가 갈 겁니다. 네, 문자 갈 테니까 그때 또 주소를 답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성우씨 만나서 또 우리 마음껏 찬양하자고요. 나무엔의 음성으로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은 씨와 함께, 박성은 씨와 함께 오늘도 찬양할 텐데요. 자, 오늘 함께하는 시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이름 높이시고, 세상의 모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또 걱정하게 하는 생각들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0: 자, 오늘 이 시간도 기대가 돼요, 그렇죠?
1: 매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힐링하는 시간이겠지만, 저희 둘에게도, 그렇죠?
1: 그럼요. 특히나 저는, 물론 이 자리, 찬양하는 자리 너무 사모하지만, 네. 아이를 놓고 온다는 또 기쁨도 있거든요, 저한테.
0: 아, 여러분, 이게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육아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아이를 참 사랑합니다.
1: 그럼요.
0: 아이는 참 사랑하는데, 그럼요. 희한하게 떨어져 있으면 더 좋은 시간이, 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
0: 맞아요.
1: 맞아요.
0: 자,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잠시 내려놓으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갈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할 수 있다 하시니, 예, 그분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란 늘 고백을 예전부터 해오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에게 늘 그렇게 힘주시는, 할 수 있다 해주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1: 아멘.
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말씀인데.
1: 맞습니다.
0: 저도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이 외워봤는데, 시간 좀 지나고 이 말씀이 잊혀질 때쯤 또 할 수 없다는 그 수많은 생각이 저를 짓누르지만, 그럴 때마다 또다시 이 말씀을 외워보는 거예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정말 성우 씨도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1: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제가 기도하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제 습관이 그 말씀이 속해 있는 그 장을 전체를 읽는 게 저의 습관이거든요. 왜냐면 앞뒤 문맥을 또 빼고 볼 수는 없잖아요.
0: 그 문장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절만 네. 읽는 게
1: 그쵸.
0: 아니라.
1: 왜냐면 그렇게 되면 혹시나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0: 야, 저보다 100배 나은데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앞뒤 구절을 봤을 때 그 네. 앞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뭐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뭐 자족할 줄도 알고 부족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이제 능통이 됐을 때 할 수
0: 그렇죠.
1: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0: 맞아요.
1: 제가 요즘 저희 남편이랑 얘기하는 말이 제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그 과도기에서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를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상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정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래 다 할 수 있다.
0: 네.
1: 근데 그냥 툭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가사도 이거 생각하면서 더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찍고 내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약간 그냥 머무르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0: 참 네. 마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결국 네. 끝나게 되고요.
1: 그럼요.
0: 네, 그 어려움도 언젠가는 그 끝이 있고.
1: 그럼요.
0: 우리가 늘 일상 중에 하는 얘기처럼 터널에는 그 끝에 밝은 빛이 있습니다.
1: 아멘. 네,
0: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뭐 저희보다 더 많이 아는 분 선배님들이 계실 테니까.
1: 맞아요.
0: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셔. 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늘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 내가 어둠 속에서 계신 곳에서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0: 아멘, 아멘.
1: 아멘.
0: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그, 한 목사님이 설교를 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절박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사실 뭐, 그 성경을 뭐 많이 읽어봤겠죠. 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문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제 2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12애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많은 의사에게 나오면 보통은 치료를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26절에 많은 의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많은 병원을, 좋은 병원 다 다니셨겠죠.
1: 그쵸.
0: 그런데 그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기까지 했고,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간절함,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어둠 속에서 헤맸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정말 너무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문을 들으니까 그냥 내가 스치기만 하러, 그런 간절함이, 저는 이 얘기를 그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텐데,
1: 맞습니다.
0: 우리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하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 나를 네. 간절히 찾는 자가 또 주님을 만나주신다고 말씀을 얘기하셨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참 그런 주님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늘 그런 주님을 찬양하시고,
1: 아멘.
0: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면 마가복음 5장을 찾아보시면 25절부터 분명히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진짜로 의사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여러분 놀랍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런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 병에 고침을 받고 큰 행복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1: 아멘.
0: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보면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이제는 풀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아멘.
0: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시죠.

0: 아멘, 아멘.
1: 아멘.
0: 주님 안에는 우리에게는 큰 근심이 없을 겁니다.
1: 아멘.
0: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 아멘.
0: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참 뭐 재밌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그 배경을 찾아보면 전혀 그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렇죠.
1: 시편 23편도 그 유명한 시편 23편도
0: 맞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평안이 온다 하지만 그 시편 기자의 그때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시편 55편도 보니까요. 사실 이 다윗의 고백, 네. 다윗이 뭐 전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제일 힘들게 했던 건 그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믿고 있던 사람들의 배신. 그게 다윗을 제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저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1: 정말요?
0: 너무 외롭습니다. 진짜로. 그 아마 청주자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교제하다가 내가 집사님 참 믿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내가 믿었던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은 사실 그 전에는 그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55편 6절에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 정도로 그 상황을 떠나고 싶었던 네, 그런 마음이었지만 22절에 와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1: 아멘.
0: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1: 아멘.
0: 아유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성경은 이래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또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0: 네.
1: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사람이 상처가 나잖아요. 누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책을 읽고 있었나? 근데 그 책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상처가 있으면 아니면 어떤 그 갈라진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근데 그 빛이 우리한테는 예수님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없이 너무 단단하면 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분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0: 그럼요.
1: 하나님이 빛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거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런 통로가 될 겁니다.
1: 아멘.
0: 네. 자, 그렇게.

0: 우리가 다니는 길이 날마다 험곡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그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실 겁니다.
1: 아멘.
0: 그런 고백에 나와 있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찬양하실 텐데 뭐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혹시나 모르시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사 찾으시면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찬양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그렇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시의 기쁨 오늘 선행사역자 박성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그 이제 저희 방송 전에 성은 씨와 잠깐 한 얘기가 이제 주말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만나는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찾는 분들
1: 네. 네,
0: 그런 분들과 교제를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성은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좋다.
1: 네,
0: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니, 성은 씨도 그렇지만 제 주위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뵈면
1: 와.
0: 정말 도전이 많이 돼요.
1: 와.
0: 그렇게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보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만나면 그분들의 대화의 주제는 항상 그런 거래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아,
1: 우와.
0: 그러면서 항상 그 어떤 증거들을 대는 거예요.
1: 우와.
0: 이런 거 보면, 아, 제가 좀 더 사랑하지 않나요?
1: 우와.
0: 보통은 왜, 먹을 걸 자랑하나 하거나. 아,
1: 제가, 여행.
0: 아, 그래서 왜, 나 이런 데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나 그러는데, 아, 그분들의 그 자랑을 듣고, 나는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 우와.
0: 도전되잖아요.
1: 진짜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진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0: 아, 그러니까요.
1: 짧게나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보통은 그 우와. 아이를 키우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지.
1: 맞아요. 육아 얘기.
0: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표현이 있잖아요. 추구미.
1: 와.
0: 네,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해봐요. 자,
1: 우와.
0: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화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일상 중에 정치 얘기 제일 많이 하실 거고, 네, 또 어떤 뭐 경제 얘기,
1: 맞아요.
0: 뭐 수많은
1: 네.
0: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담겨야 된 입의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
1: 와.
0: 상당히 건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1: 정말요. 그렇죠?
0: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우와.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얼마나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해보시면서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네,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릴 텐데요.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뵈려고 노력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실까요?

0: 아멘.
1: 아멘.
0: 저는 이 찬양을 많이 불러보거나 듣지 못했는데 후렴구가 항상 이게 기억에 좀 남아요.
1: 네. 아, 너무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0: 와.
1: 아 그냥 너무 좋아요. 이 찬양 부르면 약간 제가 잘안 떠는 스타일인데,
0: 네.
1: 그러니까 처음에 뭐 입시 때도 잘안 떠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0: 오.
1: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첫 찬양 인도할 때 엄청 떨었고, 그때는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
0: 그렇죠.
1: 긴장감, 가족들 앞에서 찬양한다는 느낌이
0: 예.
1: 하나님만 보고 했어야 되는데
0: 맞아요.
1: 그때 떨렸고, 근데 지금 이 찬양을 딱 준비하면서 이제
0: 네.
1: 피아노 전주를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0: 아, 그럼요.
1: 네. 아, 오랜만에 찬양하면서 반주를 할때 이렇게 떨어본 게 오랜만인 것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같아요. 네.
0: 아이고, 참.
1: 아,
0: 은혜가 참
1: 네.
0: 되는, 네. 아이고, 주님
1: 제가,
0: 계신 곳에
1: 네.
0: 나가리.
1: 진짜 좋아하는 단어가 꽉꽉 차 있는
0: 네.
1: 찬양이라.
0: 전 기도할
1: 네.
0: 때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많이 하는 기도가, 주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함께해 주시옵소서.
1: 네.
0: 이게 그 정말 어떤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는 그 기도 많이 하는데, 이 찬양을 이제 후렴구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너무 은혜 드는 찬양 같이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시 기쁨 함께 하고 있고요.

0: 요즘에 청년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청년부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팀 룩워십
1: 너무 좋더라고요.
0: 진짜 좋죠. 네, 뭐 아시는 것처럼 팀 룩워십은 이름 그대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처음 모이셔서 만든 네, 찬양팀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부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이제 부산 침례교회라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전국구로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인데 저희 뭐 두시의 기쁨에서도 여러 음원들 많이 들려드렸는데
1: 네.
0: 사실 이 팀워십의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곡이 알려진 곡이 이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요 곡이죠.
1: 오,
0: 네.
1: 와, 그렇구나.
0: 너무 좋은 곡, 그렇죠? 네, 한번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야, 오늘도 은혜롭게 정말 촬영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와.
0: 이게 참 저런 시간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1: 오늘 왜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0: 예, 벌써 시간이 훅
1: 안
0: 지나갔습니다.
1: 돼요.
0: 여러분들도 그 생각 우리 둘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저희는 뭐늘 마칠 때마다 너무 아쉬워서 참 이제 한 곡을 부르고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치지만 뭐 다음 주에 또뵐 거니까
1: 그럼요.
0: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네, 이 찬양 찬송가 455장인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뭐이 프로그램은 또이 코너는 오늘 여기서 이제 잠깐 인사를 드리지만 24시간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찬송가 455장 부르면서 성은 씨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 씨. 네. 찬양하겠습니다.

0: 두시의 기쁨에서 드리는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가정식 김치, 금치에서 배추 불김치 세트 김치를, 상현 육기 생식원에서 생식 혼합 미숫가루를, 생명공학 박사가 만든 화장품 샤인앤샤인에서 눈시림이 없는 안전한 기능성 선크림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맛있는 국물용 다시팩과 먹태깡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헌신해주시는 기업들과 두시의 기쁨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1: 자, 도시의 기쁨 이제 끝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많은 곡들이 있었는데 다 불러드리지 못했고, 이 곡을 끝으로 신청곡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고백 나누시면서 나눠주신 4311번 참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오늘도 이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참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을 지금 쉬고 계시는 분,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특별하게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대환영이에요. 이 시간 보물 퀴즈 펼쳐집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보물 퀴즈, 오늘도 또 재밌는 꽁트 준비했거든요. 꽁트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정답 보내주시면 교회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의 정답은 무조건 저희가 당첨해서 선물을 무조건 드리고, 자,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귀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꺼내셔서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보물 퀴즈. 자, 네.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가

0: 그런데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들 정답 문자를 주실 때 그 옆에다가 방학 또는 이제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잠깐 방학 중인 분들은 1년 방학, 뭐 10년 방학 이렇게 연수를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시면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우리 목사님 오셨고요. 네. 오늘 또 어떤 꽁트가 준비가 됐을지 궁금한데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되죠, 목사님?
1: 네, 샵 9110 우물정 9110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정답은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로. 그래야 저희가 전화도 좀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당첨 문자도 보낼 수 있으니까 문자 샵 9110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중인 분들 옆에 정답 옆에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또 오늘 기대가 네. 됩니다. 오늘 어떤 제목인가요?
2: 오늘의 제목은 네. 요담 목욕탕 7번 온탕 퐁탕.
0: 네. 자, 목욕탕 나옵니다.
2: 네네. 네, 현대식 목욕탕 뭐 약간 찜질방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요담 목욕탕 네. 7번 온탕의 퐁당. 네. 여러분 벌써 감 잡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와 관련된 성경에 무조건 우리가 토대로 된 거를 이렇게 현대식으로 우리 고현 집사님이 아주 재밌게 꽁트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귀 쫑긋하시고 등장인물이 보니까 나회장이 나오고 목사님이 나회장 하십니다.
2: 회장님 나오세요. 네.
0: 고실장이 나옵니다. 고현 네. 집사님이 열연을 또 하시고 엘리사가 나오는데 또 저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네. 엘리사 또 엘리야의 또 이렇게 제자죠. 예, 엘리사가 나옵니다. 자, 이 인물들 가운데서 잘 들어보시고 퀴즈가 나오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꽁트 출발, 요단 목욕탕 출발합니다.
1: 아이, 고현 실장.
3: 예, 남한 회장님.
1: 아니, 이 땅끝 마을 동네 목욕탕이 뭐야? 내가 아람그룹 회장이야. 아, 최고급 칠성급 호텔 스파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이, 내 피부병을 이런 후줄그한 데서 고친다고?
3: 아이고, 회장님, SNS에서 난리 난 요담 목욕탕 모르십니까? 전설의 명인 엘리야가 이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요. 여기 그냥 때를 한번 쫙 밀면 암치료에 피부 재생까지 완벽하다니까요.
4: 저기요, 저 신발은 신발장에, 옷은 락커에, 탕에 들어갈 때 머리 감고 들어가세요.
1: 허차, 때밀이 양반. 당신이 엘리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아람그룹 나 회장이야. 당장 최급 에스테틱 코스로 모시지 않고 뭐하나?
4: 저는 엘리사인데요. 긴 말 필요 없고 저기 요단 온탕 보이시죠? 저기 들어가서 딱 7번 퐁당 들어갔다 나오시죠? 8번도 안 되고 6번도 안 됩니다. 7번이에요.
1: 뭐라고? 7번 퐁당? 야, 집에 가자.
3: 아이고 아이고 회장님, 미쳐야 본전 아닙니까? 아니, 상어 때밀이 코스 아니면 고춧가루 찜질 뭐 이런 거 엄청 어렵고 아픈 걸 시켜도 회장님은 하셨을 거잖아요. 아이고, 겨우 온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1: 아휴, 진짜 내가 창피해서 원. 아휴, 회장.
3: 하나?
1: 아, 물이 미지근하잖아.
3: 둘?
1: 아, 참 아무것도 안 되는데.
3: 셋?
1: 아, 왜?
3: 넷?
1: 야,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3: 다섯?
1: 가.
3: 아이고, 여섯?
1: 나 진짜 마지막이다.

0: 사장님! 대박! 진짜 대박!
1: 왜 그래? 왜?
0: 아이고, 회장님! 얼굴 좀 보세요. 그냥 피부가! 아기 엉덩이처럼 뽀송뽀송해졌어요.
1: 진짜! 내 트러블이랑 피부병이 싹 사라졌어! 아니, 20년은 젊어졌는데?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2: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허허허허. 깨끗해졌으니 드라이기 사용료 100원은 내고 가시오.
1: 네.
0: 목욕 끝.

0: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장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오늘 새끼라 보물 퀴즈 나갔습니다. 나병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7번 오늘은 요단 목욕탕에서 7번 몸을 씻은 이 장군. 여기서는 이제 나회장이었습니다. 와, 이 목사님의 연기가.
2: 네. 우리 고현 실장님 매주 가져오시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대본이.
3: 와. 아니, 제가 좋은 배우를 발굴한 것 같습니다.
2: 아니, 네. 자꾸 이상한 걸 시키지 말고. 아니, 정상적인 걸 좀 시켜주면 안 되나?
1: 아니, 목사님은 정상적이고. 아, 이거 참. 이 목사님 하시기 전에 회장님 하신 것 같아.
3: 네, 전직 회장님.
1: 그러니까.
2: 아이고, 주여.
1: 네. 상당히 그 까탈스러운.
3: 네. 네. 아, 딱이에요. 와.
2: 성격도 이런 줄 알고 오해 한번 뛰겠지.
1: 기가 막힌 연기, 또 기가 막힌 대본으로. 이야.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자 어떤 장군인지 이름을 여러분께서 주관식으로 먼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지금 바로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답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고요.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정도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무조건 무조건. 자,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샵 9110번으로 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퀴즈 때는요.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바다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 가운데 선물 받을 분 불러드립니다.

0: 홀리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새끼라 보물 퀴즈 김창무 목사님과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재미있는 꽁트 우리 나 회장님의 열연에 힘입어서 했는데 나병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장군 이름 여러분께서 지금 주관식으로 오시고 계시는데 자 일단은 아주 빠르게 보내신 우리 3418-7943번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 257번님 전북 김제에서 참여하는데 한 번 정도 뽑아주세요. 라고. 네. 자, 257번님도 선물 드리겠고.
1: 그래. 이런 거 적으면 뽑아주는 거야?
0: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상큼한 날씨처럼 너무나 즐거운 새끼라 응원하신다고 우리 3199번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7512번님이 우리 주일학교 네. 아이들에게도 활용해보고 싶다고 네. 우리 고현 집사님이 네, 네.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2: 저는 이게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돈은 받지요. 딱 네. 50원.
1: 문자 메시지.
2: 공짜로는 안 드려요.
1: 그러니까 네. 네. 네.
2: 저작료도 있고 해서 네. 딱 50원.
1: 네. 그 50원
0: 받습니다. 네. 네. 자, 샵 9110번 50원의 유료 문자거든요.
1: 저작권입니다.
0: 여기로 대본이라고 딱 이렇게 보내주시는 네. 분들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만드신 이 대본 여러분의 이제 주일학교에서 마음껏 연극이든 연극이든 네. 뭐 목소리 네. 연기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 보내드릴 테니까 7512번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대본 두 글자 샵 9110번으로 보내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 대본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50원. 아, 50원만 받고.
2: 네, 무료로 드릴 수는 없고.
0: 그러니까 50원만 네, 받고. 50원. 네. 50원이 이제 문자 네. 이용료라는 거. 네. 목사님 연기가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네. 나 회장님. 와.
1: 아이고.
0: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좀 꼴찌로 온 분도 네. 5132번. 에이. 엄마랑 듣고 간다고 엄마랑 엄마 대신 보낸다 5132번님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자 근데 방학생들을 기다립니다. 방학생 정답 옆에다가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하는 분들 방학 무교라고 적어주시는 분들은 무조건 선물 드린다는 거. 자 그분들에게는 이 장군 이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어를 드리고 네. 보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제시어를 주실 텐데 네 가지 드릴 거예요.
1: 네.
0: 자, 첫 번째 제시어.
1: 병을 고치는 엘리사.
0: 그렇습니다.
1: 엘리사가 병 고쳤습니다.
0: 엘리사가 나왔죠.
1: 네.
0: 자, 두 번째 제시어.
1: 군대 장관.
0: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시어.
1: 나병 환자.
0: 나병 환자.
1: 네.
0: 자, 그리고 네 번째 제시어.
1: 요단강에서 7번 씻음.
0: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시어를 드렸거든요. 이 제시어를 네. 듣고 나서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던 이 군대 장관, 나병 환자였던 이 장군의 이름은 이름. 무엇일까?
1: 어려울까요?
0: 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네. 보기를 내주시겠습니다.
2: 자,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나만, 2번 너구만, 3번 또 아니구만, 4번 모르겠구먼.
0: 그렇습니다. 자, 나만이냐 네. 너구만이냐 너 아니구먼 모르겠구먼.
1: 모르겠구먼.
0: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1: 아이고.
0: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앱 메시지 말고요. 샵 9110번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0: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샵 9110번으로 보내시되 자 이제 보기 들으셨으니까 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알겠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 자 여러분께서 정답 몇 회다가 나 방학이다 무교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혹시 옆에 방학생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자, 방학생, 무교생, 현재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이냐, 너구만이냐, 너 아니구만이냐, 모르겠구만이냐.
1: 아, 나만 네. 모르겠구만. 나만 모르겠구만.
2: 나만 모르겠어요. 자, 나만. 아, 나이고. 와,
0: 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자.
1: 왜 자꾸 나라고 하는 거야.
0: 자, 샵 9110번입니다. 샵 9110번. 혹시 대본 필요하신 분들은 샵 9110번으로 대본이라고 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 대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0: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너무 대본에 집중했나요?
1: 지금 대본 달라는 분들이
0: 대본 달라는 문자는 넘치는데
1: 기자님 50원 받은 게 아니라 저를 한 1,000원씩 받으면 대박 나시겠는데 아야 이거
0: 네. 아니, 대본 문자는 오늘 엄청 많이 지금 쏟아지는데요.
1: 네.
0: 제가 이거 새끼라 한 6년 정도 했는데 네.

0: 가는 뭐 막 이메일 네. 주소 남겨 주시고 하는데 자 지금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네. 교회는 안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 분명히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있어요.
0: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네. 여러분께서 한번 내가 방학이다 하는 분은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한번 보내 보세요. 나는 교회 모른다 하면은 무교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셔도 좋고 내가 1년 쉬고 있다 방학생 그러면 1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선물도 여러분께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 같이 듣는 분 중에 네. 혹시 방학이거나 무교생 있으면 옆구리를 쿡 찔러.
0: 그래요, 그래요.
2: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핸드폰 좀 줘봐.
0: 그래서 어떻게든 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방학생들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아, 한 분 지금 도착했네요. 한 분 도착했어요. 네. 한 분 도착했고
2: 할렐루야. 이분 선물 이분 선물 선물 두 개 드리세요. 두 개.
1: 네, 선물 두 개 오늘.
2: 우리 방학 찾는 네. 방송이거든요.
0: 자, 우리 아직도 지금 우리 정답 발표 안 했거든요. 여러분 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는 분은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표현하니까 네. 방학 아니면 이제 무교라고 지금 샵 9110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앱 메시지 말고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아니고 샵 9110으로 나 지금 교회 안 다닌다. 하시는 분 우리 대환영입니다. 방학 무교생 옆에 있는 분 쿡쿡 찔러 주셔가지고 지금 바로 방학 무교. 정답도 보내주시고 보기가 뭐였죠? 예? 집사님?
1: 네. 보기 1번 나만 2번 너구만 3번 너 아니구만. 4번 모르겠구만.
0: 그렇습니다.
2: 모르겠구만. 자, 그리고 모르겠구만.
0: 자, 그리고 오늘 꽁트했던 이 대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샵 9110번으로 대본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이라고 쓰면서 옆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주시면 더 편하겠네요.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본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방학생들이
1: 네,
0: 지금 방학생들이
1: 네.
0: 군데군데 있을 것 같은데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드디어 정답을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나만.
0: 그렇습니다.
2: 아이고 오늘 나만을 몇 번 외쳤나 네. 모르겠네. 이거 정답이 아닌 것처럼 외치기도 어려운데.
0: 자 나만 장군. 네. 목사님 나만 장군 네. 처음에는 막 빼다가
2: 맞아요.
0: 결국은 7번 통당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2: 오늘 이 대본 정말 좋아요.
1: 네. 그래요?
2: 맞아요. 고현진 집사님 이것 좀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네. 책으로 내도 네. 네. 굉장히 여러모로 쓰임받으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예요. 좀 나만이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군대 장관이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야 나를 우습게 여겨서 아니 이 조그만한 강에다 나가 내가 들어가라고 뭐 이렇게 처음에는 으스대고 또 나중에는 화를 냈지만 네. 결국은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됩니까? 순종이거든요. 순종.
0: 그렇죠. 그렇죠.
2: 이렇게 보면 성도들도 보고 주변에 보면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능력 있고 많이 배웠다고 소위 말하는 어깨에 힘들어 가신 분들은요. 네. 예수님을 압니다. 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를 보면 네. 지금 나만처럼 내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 네. 그때는 탁 또 예수님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만나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늘 연약한 걸 인정하고 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0: 네.
2: 방학 중에 계신 분들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0: 네네.
2: 우리 감기 하나도 못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끔 저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0: 네.
2: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제일 행복하고 네. 그리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자 오늘 정답 나만 장군 여러분께 이렇게 발표해 드렸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대본이라고 보내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고현 집사님께서 이 대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띠 딱 싸매고 이렇게 항상 네,
1: 머리띠 질끈 동여매고
0: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아주 재미있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대본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0: 많이 활용하십시오. 주일학교에서 연극으로 하셔도 좋고 화면 띄우고 목소리로만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연기하셔도 좋고. 근데 여러분 이거 극동방송에서 받았다고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어, 그럼요.
2: 어, 그거 이거 어디서 났어?
0: 출처.
2: 어, 그거 극동방송.
0: 극동방송. 네. 세계라 보물 퀴즈.
2: 네. 네. 네.
0: 뭐냐면 출처가 우리는 분명해야 하잖아요. 아, 요즘 시대가.
3: 아, 네.
0: 이거 AI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를 잘 또 이렇게 많이 배포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발전에 그렇게 또 이바지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나만 장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고 오늘 방학생들이 좀 저조했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2: 네.
0: 자, 우리 방학생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발표는 했지만 옆에 방학생이 있거나 무교생이 있으면 나 방학생이다 무교생이다 알려주세요. 네, 그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3: 네, 몇 번 것인가요?
0: 자, 2697번.
2: 네.
3: 끝번호
0: 2697. 2697번님께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예,
4: 네,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문자 아이고. 보내셨잖아요. 그쵸?
4: 예, 맞아요.
0: 나만 장군 정답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보낸 분 맞죠?
4: 네, 네, 맞습니다.
0: 지금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혹시 정차 가능하신가요?
4: 잠시만요. 네.
0: 예,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가 알고 네. 보니까 네. 이분을 못 봤어요. 이 초반에 보내주셨던 분인데
2: 아, 네.
0: 이 문자를 못 받더라고요 저희가.
4: 너무 떨려.
0: 3시 10분경에 보내셨는데.
3: 너무 떨려요? 둘인 너무 고맙고 네, 감사해요.
0: 정차하셨어요?
4: 네.
0: 정차하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문자 주셨어요?
4: 아, 여기 대전 서구에서 둔산동에서 잠깐 했습니다.
0: 둔산동에서?
4: 네.
0: 자, 이제 방학, 본인이 방학 맞으시죠?
4: 본인. 네, 맞습니다.
0: 몇 년 정도 방학이세요?
4: 5년
0: 네? 넘었어요. 5년 넘었어요. 6년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4: 네.
0: 이제 전화기로 이제 방송이 들리니까요. 라디오는 끄셔도 되거든요.
4: 라디오를 네. 어떻게 끄지?
0: 라디오를 어떻게 끄지? 그 눌러서 끄. 자, 혹시 혼자 계시나요, 지금? 혼자?
4: 네, 차에 혼자.
0: 아, 혼자 계시면 그 차에 있는 라디오는 꺼주세요. 차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방송에서 좀 네. 울려서 그러거든요. 차에 라디오는 꺼주시고 그냥 전화 통화를 저랑 하시면 돼요.
4: 예, 됐죠? 빠져나오고 계속 껐습니다.
0: 아, 네. 꺾고,
3: 네,
0: 자,
3: 감사해요.
0: 아까 6년 방학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4: 네.
0: 대전에서 이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4: 극동방송은 그때도
0: 6년 전에도 계속 들으셨어요?
4: 아니요, 그때는 몰랐고요.
0: 네네.
4: 이제, 방학 중에. 죄책감에
0: 내가.
4: 이러다가.
0: 내가 이거라도 들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
4: 네, 운전할 때 극동방송 찾아서.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고정으로 듣는다, 뭐, 은혜가 너무 은혜스럽다, 그러니까. 저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고정으로 듣고 있는데
0: 네네.
4: 새끼라 들을 때마다 예. 날 큰일 났다. 이거 방학을 해결해야 되는데
0: 아, 근데 오늘 탁 드디어 용기 내셔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군요.
4: 네, 맞습니다.
0: 너무 잘하셨어요.
4: 통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0: 아유, 저희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자, 우리 새끼라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
4: 선물 괜찮아요.
0: 아유, 저희는 이 선물은 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불러드리고요. 어떻게 할까요?
4: 기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나요.
0: 아,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산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4: 네.
3: 네.
0: 유산균.
4: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0: 받아도 됩니다. 예, 우리 2697번님들을 위한,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선물이고 협찬처에서도 우리 방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선물이고, 근데 다만 네. 이 선물 받고, 네. 이번에 용기 내셔서 다시 한

0: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응?
1: 맞습니다.
0: 왔어요?
2: 맞아요.
0: 맞습니다. 아, 맞다고.
2: 맞아요.
0: 그러니까요. 예. 극동방송 이렇게 은혜스럽다라고 이렇게 그거 듣고 들었는데 본인은 네. 지금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1: 괴로워요, 맨날.
0: 괴로워요?
1: 방학기간이라는 거가 항상 기억이 되면서.
0: 예.
2: 근데 왜 교회 왜 못 나가셨어요?
1: 이제 그때 바로 코로나도 걸려가지고, 그때는 절대적으로 가면 안 되는 시기여서,
0: 네.
1: 그게 이제 그렇게 지켜지면서 하다가 이제 그게 붙여져 버리는 거니까.
0: 아.
1: 잘 안 가지게 되고.
0: 안 가지게 되고.
1: 예.
0: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지금 괴롭지만은, 막 특별하게 네. 못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마음이 지금 네, 안 움직이는 거죠?
1: 예, 네, 맞습니다.
0: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네. 괴로울 정도면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과 기도 딱 결단하기도 하시고, 용기 내서 아, 네. 6년 전에 그 교회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네. 소개시켜드려도 좋고,
2: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나 자매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라디오로 들려져요. 그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야 이제 그만 방학해라. 그럴 때 마음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은 아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네가 안 듣잖아. 오늘 나랑 직접 통화하자. 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는 무조건 전에 갔던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안전하고 좋은 교회로 소개시켜드립니다.
0: 네네.
2: 필요하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교회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꼭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1: 멀어가지고.
0: 예?
2: 아 그래요. 그러면
0: 네, 소개 오케이. 오, 저희가
2: 우리 PD님 아주 기가 막힌 네. 교회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0: 저희가 이제 대전극동 방송을 통해서 대전극동 방송을 통해서 집 근처인지 네. 저희가 선물 유산균 때문에 네. 집 주소를 받을 네. 거거든요. 집 근처에 네. 있는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네. 이번 주 하나님의 이 음성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1: 네.
0: 그렇죠. 자,
2: 기도합시다.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 너무 감동이에요.
0: 아이고.
1: 고맙습니다.
0: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2697번님 정말 잘하셨고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으니까요. 이번 주에 갔다 오셔서 다음 주에 다 교회 갔다라고 그렇게 꼭 좀 문자 한번 또 주세요. 응?
1: 아이고야.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다음 주에 꼭 저희가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예.
0: 아이고.
2: 오늘 방학생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신
0: 그러니까요.
2: 분이
3: 네.
2: 먼저 있었는데 저희
0: 그럼요.
2: 문자가 네. 많다 보니까
0: 저희가 이걸 못 봤어요.
2: 체크를 다 못했어요. 네,
0: 대본 때문에 대본이라고 해가지고
2: 아, 대본이 하도 많이 올라왔어.
0: 근데 저희가 진짜 한 영혼이 중요하죠. 한 명이라도 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감사하게
2: 꽁트하는 방송이 아니고 영혼 구령의 그렇죠. 방송이라서
0: 맞습니다.
2: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
0: 그렇습니다.
2: 너무 감사해요.
0: 감사하게. 근데 한 분이 또 더 계세요 또.
2: 네.
0: 방학 중입니다.

0: 네. 네. 3640.
1: 3640님.
2: 3640번님 네. 저희가 전화합니다.
0: 아, 친절하게 저 6년 방학이에요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 자, 정답도 1번, 잘 말씀해 1번 나만 네. 맞춰주셨고. 자, 신호 가고 있어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아, 네. 김인수 PD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2: 방송 듣고 계셨죠?
3: 네.
2: 그렇죠? 예. 운전 중은 아니셨죠?
3: 네, 운전 중 아니에요.
2: 어떻게 집이세요?
3: 아니요, 사무실이요.
2: 사무실에 어떻게 일하시면서 네. 방송 들으셨나 봐요?
3: 네네네.
2: 본인이 지금 6년 방학생 맞아요? 본인이? 예? 여보세요?
0: 전화가.
2: 여보세요?
0: 전화가 끊겼는가 본데?
2: 끊겼나? 여보세요? 갑자기.
0: 어, 전화가. 어,
2: 잠깐만요.
1: 뭐 소리가, 예.
2: 자, 3640번님. 왜 그러지?
0: 전화 끊고 다시 한번 눌러드릴게요.
2: 전화를 네. 다시 네. 전화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3: 네. 어, 여보세요.
0: 오, 됐어, 됐어,
3: 됐어.
0: 네, 네, 네, 네. 할렐루야.
2: 뭐 이어폰 연결하고 그러셨나 보다. 그렇죠?
3: 아, 어, 이게 전화가 이상했나 봐요.
2: 아,
3: 어,
2: 자, 네, 제, 잘 자, 들려요. 6년 방학생 본인 맞나요?
3: 네, 맞아요.
2: 어, 그렇구나. 자, 어느 지역이세요?
3: 대전이요.
2: 대전. 와, 오늘 다 네. 대전이시네. 대전 어디세요?
3: 어. 사는 곳은 예. 신흥동.
2: 예.
3: 예.
2: 신흥동?
3: 네.
2: 어, 그렇구나. 6년 방학. 아까 조금 전에 그분도 대전이시고 6년 방학이셨는데.
0: 어, 동기네 방학. 동기.
2: 그러면은 3640번님도 코로나 방학생인가요?
3: 어, 아이 낳고 나서부터.
2: 아, 그때 딱 아이 낳고 나서.
3: 네.
2: 아이 낳고 나다 보면 그때 이제 예배 드리러 그래, 가기 맞아, 힘드니까. 맞아. 그때 이제 살짝 이렇게 안 가지다 보니까 계속 안 가지게 되는 경우 맞나요?
3: 맞아요.
2: 지금 애는 그러면 한 대여섯 살 됐겠네요?
3: 어, 이제 일곱 살이에요.
0: 일곱 살 됐지. 6년 방학.
2: 그러면은 지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0: 일곱 살이면 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니, 게 아니야.
2: 상황이. 네. 네, 상황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3: 아, 방송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부터 저희 본부장님이 이제 본부장님 방이 있는데
2: 네.
3: 그쪽에서 극동 방송을 즐겨 들으세요.
2: 와~ 본부장님께서
0: 자 선물 본부장님 하나 드려주세요. 아까 내가 두 개 드린다고 했거든요. 늦게 오신
2: 본부장님
0: 분들.
2: 대, 지금도 야. 본부장님이 그러면 본부장님실에서 듣고 계시겠네요.
3: 네 맞아요. 자,
0: 본부장님.
2: 자, 본부장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2: 자 우리
0: 감사하고요.
2: 본부장님께 한 말씀 한번 하시죠. 본부장님께.
3: 어, 부모장님, 어, 늘, 어, 함께 해주시고.
4: 안녕하세요.
0: 어, 누구예요?
4: 김인숙 PD님.
0: 어?
2: 혹시 본부장님이 여자 본부장님이신가요?
4: 아, 네, 맞아요.
2: 와. 오.
0: 야, 지금 본부장님이 사내 방송이네.
2: 본부장님이 지금 갑자기 지금 이렇게 출연하신 네. 것 같아.
5: 와.
2: 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4: 와. 안녕하세요, 김인수 PD님.
2: 예.
4: 팬이에요.
0: 와. 야.
2: 와, 이렇게 젊고 목소리 네. 예쁜 본부장님이 어. 계셨구나.
5: 네, 김인수 PD님. 오늘 설레신 것 같아요.
0: 오늘 방송 그러니까, 특별한데.
2: 어, 깜짝이야.
0: 아, 참 네. 역대급 방송입니다.
2: 나는 이제
0: 네.
2: 상당히 어르신 본부장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5: 아, 네, 저도.
2: 아,
5: 네.
2: 감사합니다.
4: 아니요, 나이가 있어요.
2: 어, 그래요?
0: 아, 그래?
2: 야, 정말 본부장님 정말 귀하시네요.
0: 나 회장님 나올 줄 알았어. 나 회장님.
2: 자, 우리 일단은 우리 3640번님 6년 방학이신데
3: 네.
2: 진짜 좋은 본부장님 좋은 회사 만나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극동 방송도 듣게 되시고 이게 전화 연결도 됐는데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3640번님도 오늘 하나님께서 탁 사인 주시네요. 아주 강력한 사인.
3: 네.
2: 우리 7살 친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7살 친구는 그럼 교회를 아직 안 다녀봤겠는데요?
3: 어, 맞아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2: 우리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와 네. 함께 이제 예배 이번 주부터 드리자고요. 이번 주부터. 응? 자, 우리 일단 선물. 네. 자, 3640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3: 어, 글쎄요.
2: 다시 불러 드릴까요? 혹시 잘 못 들으셨을까?
3: 네, 한번 볼게요.
2: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부각, 어,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예. 너무 빨랐나? 어떤 거요? 예?
3: 어.
2: 어떤 거?

0: 소곱창.
1: 소곱창. 소곱창. 좋습니다.
2: 자, 우리 본부장님.
3: 네.
2: 본부장님은 어떤 거 드릴까요?
3: 저는 괜찮아요,
1: 본부장님. 아니요, 본부장님 드려야지. 본부장님 통해 연결됐는데. 예.
2: 팬이시죠?
1: 팬이니까. 아, 팬이라서. 아, 이런 아, 사심 방송이가 안 되는데.
0: 아니, 저희 회사에 방학생들이 많아요.
2: 아, 진짜요? 오. 그러니까 그러면 선물을 일단은 제가 그 회사 앞으로 그 좀 커피를 좀 보내드릴게요 일단.
0: 어, 너무 감사해요.
2: 그다음에 본부장님은 화장품으로 좀 드리고.
4: 네.
1: 이야. 아 이게 참 이게 사실만 팬이란 말 했다고 세상에.
2: 아니 아니 아니 방학생들이 많대지 않습니까?
4: 네 앞으로.
1: 맞아요.
4: 네.
1: 방학생이 많다고 했어요.
2: 방학생들 많으니까. 아.
0: 네. 정말 좋아하는데.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텀을 좀 두면서. 거기 네. 회사에 한 분 한 분씩 연결을 해보자고요. 오늘은 일단 364.
0: 넣어드릴게요.
2: 예, 3640번님 오늘은 하고.
0: 네.
2: 자 우리 3640번님. 네. 3640번님은 이렇게 본부장님 통해서 방송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방송 네.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들으세요?
0: 어, 늘 좋은 말씀 주시고 네네. 어, 나오는 찬양 들으면서 어, 늘 감동받고 있습니다.
2: 그래요. 자 우리 3640번님도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오늘 우리 3640번님 가정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1: 그래요.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1: 너무 감사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이야. 우리 서울의 미장원 원장님에 이어서 대전 본부장님 이제 우리 새끼라를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방학생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네 아이 감사합니다.
2: 아유, 본부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3640번님은 6년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가시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0: 소개시켜 주시면
2: 알겠습니다. 우리 3640번님도 소개시켜드리고요. 혹시 3640번님 좋아했던 찬양 아주 내가 이 찬양 좋아했었는데 아니면 요즘 찬양 좋아한다 혹시 그런 찬양 있으세요?
0: 네? 어 요즘 찬양을 많이 안 들어가지고. 아
1: 그럼 본부장님.
2: 자 본부장님 뭐예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아,
0: 금성가 해도 돼요?
2: 네 어, 그럼요.
0: 아 저는 은혜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2: 은혜라는 네, 모든 네네, 것이 네네, 은혜.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0: 네, 이것도 은혜인 것 같고.
2: 예.
0: 네. 그리고 극동방송에 나오시는 목사님들하고 피디님들하고 예.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가 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2: 와, 진짜 감사하네요. 정말 우리 본부장님 네. 통해서 그 네. 회사에 우리 3640번님을 시작으로 정말 네. 영혼구원의 열매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 예. 앞에 네. 방학생들 네. 쭉 앉혀놓고 우리 특별 방송, 특별 생방송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 그런 것도 한번 네. 구상해봐야겠어요.
2: 그러니까
0: 네.
2: 오늘
0: 네. 너무 좋아요. 네.
2: 예,
0: 네.
2: 오늘 본부장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3640번님
0: 네. 네.
2: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다 왔습니다라는 문자 제가 꼭 좀 기다릴게요.
0: 네.
2: 예. 그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0: 네.
2: 본부장님도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참 오늘 저희가 걱정 많이 했는데
1: 아, 네. 진짜 하나님께서
4: 네. 오,
2: 귀한 영혼 예, 붙여주셨습니다.
1: 딴 때는
2: 네.
1: 우리가 골랐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딱 집어주신 분들이에요.
2: 그렇죠. 정말 와. 필요한 분들.
4: 이유가 있었네요.
1: 너무 감사해요.
4: 네.
2: 자,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아. 보물 퀴즈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저는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에 위치한 높은뜻교회에서 AI가 설교하는 시대, 설교자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설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아산대학교 설교학 신성욱 교수, 서남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입니다. 포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세종지부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목요일까지 구약 집중세미나와 11월 9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신약 집중세미나를 엽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성경을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터성경사역원 세종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역 호스피스연합회가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공주중앙감리교회에서 제5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합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통합 돌봄의 시대, 환우 도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계명대학교 김가은 교수와 세종소복음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강의 그리고 공주중앙감리교회 황충호 목사님의 말씀이 준비됐습니다. 문의사항은 충청권역 호스피스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 오후 3시 세종시 종천동에 위치한 세종소망교회에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총회장 윤호균 목사님, 세종특별자치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정영만 목사님, 세종소망교회 진수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서울 동순교회에서 연합전도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국제선교위원회 존키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복음전도 방법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10월 17일 토요일과 18일 주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축제 제5회 한빛랜드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게임, 체험부스, 가스타 뮤지컬 등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세드교회가 10월 18일 주일 오후 12시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오마주 맷돌카페에서 가을 가족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세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온누리교회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오전 10시 30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라는 주제로 아기학교 5기를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세종 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가을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성도와 이웃주민들을 위한 바자회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천성랜드 그리고 사생대회가 진행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파남동에 위치한 파남장로교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사랑나눔 이웃사랑 바자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남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대전 샬롬감리교회가 10월 18일 주일 오후 7시 탈북민 강은정 자매 초청 간증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샬롬감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세광교회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153 부흥회를 엽니다. 강사는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세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아리교회가 10월 25일 주일 오후 2시 추수감사절 기념 특별 찬양집회를 엽니다. 찬양사역자 초롬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메아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단지 오창프라자에 위치한 예람교회가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가을 사랑의 차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민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오창 예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10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자유케 되리라는 주제로 171차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문의사항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청주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청주 좋은교회에서 청주 연합집회 올투게더를 개최합니다. 하준파파와 이유미 사모, 잔치공동체를 초청해 다양한 특강과 체험부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레싱 청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0: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1: 안녕하십니까. 예전경찰청장 백동흠입니다. 최근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택배, 카드 배송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피싱 수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알면서도 당할 수 있으니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다.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이체해라.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라. 와 같은 전화는 100% 피싱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대전경찰이 되겠습니다.
0: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0: 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관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손의 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그리고 시편 가운데 일부가 성경 안에서 지혜의 책들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혜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을 꼽으라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십중팔구 잠언을 꼽을 겁니다. 잠언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겨야 할 지혜의 말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지혜의 말들은 비단 믿음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귀감을 삼을 만한 좋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잠언은 지혜의 책의 대표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 잠언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에서 함께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보았습니다. 잠언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how to do,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 그 안에 What to do?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이걸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먼저 들을 것이 아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더 많이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개미가 아주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다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잠언에는 많습니다. 잠언 안에는 우리가 보는 지혜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한 80%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 꼭 잠언을 안 읽어도 살다 보면 저절로 듣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은 왜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가?

그건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넌 이걸 해야 돼. 넌 이걸 해야 돼.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개미가 부지런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내가 다시 새기고 그걸 꼭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잠언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how to do,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잠언에 대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처음에는 와투드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처음에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믿음의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롭게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처음에는 새롭게 배우는 것들 what to do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목사님 저 말씀은, 목사님 저 설교 말씀은, 또 저 성경 말씀은 예전에 내가 들어본 것인데, 예전에 하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성경 말씀도 내가 보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만약 드신다면 이미 내 안에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충분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 속에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왜 또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보고 새겼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새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삼고 실천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얘기하고 또 새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의 달력은 반복됩니다. 10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10월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 새로운 것 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10월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재작년 10월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10년 전 10월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미 이 때쯤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새겨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제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제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세상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끄집어내서 나의 삶에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것이죠. 너무나 많이 들은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주관하신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처음부터 아마 10년, 20년, 30년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른 것을 통하여 똑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물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본물은 무엇이냐? 보에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는 무엇이냐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물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습니다. 논이나 밭에 물을 대기 위하여 만든 저수지, 이게 보입니다. 이 보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 본물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곳으로 그 물을 끌어갑니다. 오늘 이쪽 논에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농부가 보에서 물을 그쪽으로 끌어가고요. 오늘은 이쪽 밭에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농부가 오늘은 그쪽 밭으로 길을 내서 물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본물이 이쪽 논이나 이쪽 밭으로 들어가면 그곳의 작물을 잘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본물 같은데 그런데 그 보의 물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보의 물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인도하는 대로 간다. 농부가 끌고 가는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란 처음부터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새겨야 할 정말 중요한 삶의 원칙이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본 것이지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를 보면,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는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따먹었느냐? 마귀가 와서 이와 같이 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따먹은 겁니다. 바벨탑, 인류가 쌓은 가장 높은 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벨탑, 왜 쌓았습니까? 그 높은 탑을 왜 쌓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름을 내자고 저 높은 곳까지 가보자고 쌓았던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왜 여러 이야기들로 뛰어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그 말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마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이끌고 갈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한수 아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아니면 다른 시합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한수 아래. 아, 이 두 사람이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한 사람이 조금 처질 때 우리는 한수 아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수 아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좀 뛰어넘어서 더 올라가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한수 아래가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바둑이

이나 장기를 아직 두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보다 조금 난 친구와 장기와 바둑을 두면요, 아, 얼마 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는 못 이깁니다. 요만큼 차이 나는데요, 그 요만큼 차이 나는 걸 바꿀 수 없는 게 운동 경기에서 한 수 아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수 아래는 어떻게 보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깨기 진짜 어려운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생각이 때로 이와 같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거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까지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내가 신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한 수, 아니 여러 수 아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 우리가 한 수 아래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것,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내가 훨씬 더 잘 되어지는, 좋은 대로 되어지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 속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을 꼽아보라. 아마 왕이라는 존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나 역대기, 그리고 그 이전에 사무엘 상하까지 이 왕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왕들이 겸손하면 올라갔고 이 왕들이 교만하고 자랑하면 오히려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올라가서 결국 왕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서 겸손할 수밖에 없던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교만하고 그리고 자랑함으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지 말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군대를 더 든든히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알아야 그 사람들을 군대로 불러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세지 말라고 했느냐? 군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오히려 더 큰 곤경 가운데 빠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겸손하여서 낮아질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까지 올리셨는데 왕의 자리에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인생이 되었더니 결국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그 아는 것을 떠올려서 행해야 될 것, 오늘 행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본물과 같은 인생인데 이 본물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기도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우시는 그 기적과 역사를 보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떠올리고 이것을 따라가고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갖게 됩니다. 대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와 아주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믿음의 가족들도 나와 참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은 내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와 아주 가까운 권사님이 오늘, 아, 우리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오늘 아주 화장도 잘 받고 옷도 잘 입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단절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가령 내 가족이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그 아픈 것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돌아가면서 간호도 해줘야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살펴줘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일은 같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 먼 나라에 전쟁이 났더니 기름값이 올라가서요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다른 데 전쟁 때문에 밀가루값이 올라가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격이 올라간 정도죠. 원래 거기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아주 큰 도움을 받았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난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라는 말, 우리말에 우리라는 말은 나를 포함한 더 넓은 사람들을 다 같이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세상도 있고요. 우리 속에는 이 교회도 있고요. 우리 속에는 가족도 있고요. 우리 속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속에 때로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마음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강력한 왕과 같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왕 하나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왕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될 것 같지만 이건 절대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질서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0: 이끄는 리더를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의 리더들, 아, 그 사람은, 그 리더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리더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때에도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본물임을 알고 따라가는 모습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되어지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교회 리더는 다른 게 아니라 제일 가는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현실을 넘어서 저 하늘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다 같이 잘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사실은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때로는 나 자신보다 더 크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각 기관마다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아 내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그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걸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언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계속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라는 것을 아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대부분은 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도록 어떻게 내어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얻어가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행해가느냐,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심은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리더를 통해 나를 인도하시니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미래가, 나의 내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더욱더 커지게 되어질 겁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드라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열 번째 이야기 군중 속의 1인
2: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요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위 구절들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인 요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았는데 요한나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제 이름은 요한나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제 안의 슬픔과 죄악의 그림자를 사랑의 햇살로 몰아내셨고 죽어가는 저의 심장을 되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어린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마라고 하는 훌륭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둘 다 베다니에서 자랐지만 결혼 후에는 예루살렘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연회장을 갖춘 작은 호텔을 운영하면서 신혼 초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많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이 몇 년이 흐르자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하지만 대마는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족의 축복을 주실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남편은 믿음에 충실했고 날마다 회당을 찾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고 곧 엄마가 된다는 기대감에 제 가슴은 한없이 부풀었죠. 하지만 임신 기간 중에 저는 자주 몸이 아팠고 특히 마지막 두 달간은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모든 고통과 불편함, 걱정은 까맣게 잊혀지더군요.

0: 아내는 괜찮은 건가?
1: 네, 사모님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아이도 튼튼하고요.
0: 요한나, 괜찮소?
2: 네,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나왔네요.
3: 이 녀석 몸짓이랑 울음소리를 보니까 아주 튼튼한 놈인 것 같구만.
2: 여보,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런 은총이 어디 있을까요?
3: 요한아, 아이 이름을 이삭으로 해야겠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기다렸으니까 말이오.

배단이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아기 이삭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죠.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아침, 산후조리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마는 제가 좋아하는 옥상 정원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죠.

0: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1: 여기서 단 둘이 아침 식사를 해본 것도 정말 오래됐군.
0: 제가 아침 일찍 이곳에 올라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음식 맛도 정말 좋네요.
1: 그러게.
0: 당신 오늘 바빠요?
1: 응. 오늘 할 일이 좀 많소. 식사를 마치면 어머니를 깨워드려야 돼요. 밤새 아이를 보시느라고 얼마 못 주무셨거든.
2: 잘 자니, 요한나? 아유, 미안해. 자고 있었구나.
0: 아니에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2: 아침은 먹었니? 아기한테 젖을 줘야 하니까 너도 잘 먹어야 한다.
0: 네. 오늘 아침엔 그이가 맛있는 음식으로 절 놀래켜줬어요.
2: 네가 식사를 했으니 이제 이삭이 밥을 먹을 시간이겠구나.
0: 네. 정말 식욕이 대단한 녀석이에요.
2: 그럼 이따가 보자.

아이고, 이 녀석이 나 언제 밥 먹어요 하는 소리 같은데. 아유, 착하지, 이사. 엄마 여기 있다. 아이 좀 보고 있어라. 난 시장에 다녀오마. 네 남편도 먹성이 대단하니 점심 전에 먹을 걸 좀 사와야겠다. 얘야, 그냥 앉아 있어라. 이삭은 침대에 그냥 눕혀둘 테니 푹 쉬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저는 옥상에 혼자 앉아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따뜻한 햇살은 점차 뜨거워졌고 우리는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저는 소리쳐 사람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 순간 저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늘로 자리를 옮기려고 의자에서 일어선 것이죠. 의자에서 세 발자국도 채 움직이지 못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옆에 있던 난간을 붙잡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잠시 후 남편은 계단 아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품속에는 우리의 소중한 이삭이 숨이 끊어진 채 안겨있었죠. 남편이나 어머님, 그 누구도 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상함과 배려로 저의 슬픔을 달래주었죠. 모두 저 못지않게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은 저의 회복에만 관심을 집중해 주었습니다.

0: 아휴, 이제 식욕을 되찾은 것 같구나, 요한나. 어제 산책을 해서 기운이 나는 모양이다.
1: 우리 단골 손님들 몇 분이 그 당신을 길에서 보고는 다들 반갑다고 하더군.
2: 감사합니다. 오후쯤이면 장부 적는 일 정도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러다가 내 요리사 자리가 위태로워지겠네. 대마가 네가 만든 음식을 더 좋아해서 말이야.

0: 어머님이 준비하신 맛있는 음식과 사랑이 가득한 남편의 격려 덕분에 제 건강은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 또한 끊이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저는 점점 우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잠을 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아이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악몽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돌봐줄 아기도 없고 제 건강도 좋아지자 어머님은 병석에 계신 아버님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침체의 소용돌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몸부림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 심리 상태가 남편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마음속의 죄책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배단위에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찾아와 우울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1: 아니 나사로, 이게 웬일인가? 다들 같이 왔군. 그래, 어서 들어오게. 요한나도 자네들을 보면 무척 기뻐할 거야.
2: 감사합니다. 요한나는 좀 어떤가요? 어머님 말씀이 요한나가 몸은 다 나았는데 영혼의 상처가 좀처럼 낫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1: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한데 자네들을 보면 훨씬 밝아질 걸세.
3: 실은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요. 아버님께서 좀처럼 병이 낫지 않으세요.
4: 마지막 인사라도 해드리려면 서둘러서 배단위로 가셔야 할 거예요.
1: 하지만 요한나에게 아직 여행은 무리일세.
2: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기 머무르면서 요한나를 돌보도록 할게요.
1: 자네들은 정말 좋은 친구라니까. 잠시만 실례하겠네. 내가 요한나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
0: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우울증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갔던 나사로가 잔뜩 흥분한 채로 돌아오더군요.
5: 다들 어디 있어? 마리아? 마르다?
6: 우리 위에 있어, 나사로. 요한나를 데리고 옥상 정원에 올라왔어.
7: 왜 그렇게 흥분한 거야?
2: 놀라운 소식이 있어. 좀 전에 예수님을 봤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 계셔.
0: 예수님이라니?
7: 요한나, 예수님은 우리가 메시아로 모시는 분이야.
0: 그래? 왜?
2: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돼.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0: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야.
1: 지금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거란 얘기를 하려는 거야?
2: 그래, 요한아. 함께 가서 그분을 만나보지 않을래?
0: 오늘 오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벌써 알아보고 왔지.

0: 저는 마지못해 승낙을 하고 그날 오후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변두리에 있는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시내가의 올리브나무 아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쉬고 계셨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과 잘 아는 사이 같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만남에서는 볼 수 없는 친근감이 느껴지더군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제 친구들을 껴안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1: 어서 오거라 요한나. 너의 마음이 고통으로 짓눌려 있구나.
0: 그걸 어떻게 하셨죠? 제 이름은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한테 들으셨나요?
1: 아니다. 나사로는 친구를 데려오겠다는 얘기만 했단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을 것인지 물어보았지. 요한나야, 무거운 영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느냐?
0: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1: 내가 널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0: 네,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여기로 오는 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1: 요한나야, 치유의 과정에 참여하거라. 내가 너에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선물을 줄 것이다. 나의 영혼이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0: 그 후 며칠간 제가 목격했던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평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대마는 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리고 왜 좋아졌는지는 쉽게 믿지 못하더군요.
1: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자네들이 와준 덕분에 아내가 몰라보게 좋아졌네. 정말 고마워.
2: 저, 아버님 일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들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슬퍼할 거예요. 아, 그나저나 요한나가 좋아진 건 저희 때문이 아닙니다.
3: 저희가 한 일이라고는 요한나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뿐이지요.
4: 요한나를 치유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구만. 나사렛의 목수라든가? 사람들 말로는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성직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던데.
2: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도 몇 년 동안은 단지 나사렛의 목수라고만 알고 지냈으니까요.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당시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와 그분의 어깨에 앉으셨죠. 하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3: 그 후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하셨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죠.
1: 그러니까 예수가 요한나를 치료했다 그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서야 아내를 치료하다니 참 이해할 수 없군. 그래, 아니 우리 아이가 죽

0: 네, 그는 대체 어디 있었단 말인가?
1: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항상 응답해 주시진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배단위로 돌아갈 때가 됐군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거하시기를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0: 친구들이 배단위로 떠난 뒤 저의 건강은 회복되고 우울증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남편의 사업을 도울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혼자서 쉬고 있을 때에는 우울증의 어두운 그림자가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고 저는 공포와 참담함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죠. 바로 그때 치유의 과정에 참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아직 제게 남겨진 것들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옥상의 정원에서 식사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1: 사랑하는 요한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당신과 이곳에서 아침을 즐길 수 있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오. 당신이 사업에도 열심인 걸 보니까 정말 뿌듯하단 말이야. 이번 주에도 예약 손님이 많아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0: 저도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워요. 바쁘게 지낼수록 기분도 더 나아지는 것 같고요.
1: 요한나, 피곤하면 언제든지 쉬어요. 아이고, 오늘은 시장을 좀 다녀와야 되겠군. 당신 혼자서 치워도 괜찮겠소?
0: 그럼요. 얼른 가서 당신 볼일 보세요.
1: 그래.
0: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는 남편을 보니 그 비극적인 날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이삭을 잃어버린 그날 말입니다. 남편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저를 그 끔찍한 아침의 기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은 뒤 부드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믿음과 두려움의 싸움이었죠. 무릎 꿇고 기도하자 믿음의 편이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 내 영혼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0: 그 순간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0: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년 후 듣게 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이때 들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더군요. 제가 깨달은 승리의 비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을 극복하는 것, 찬양과 감사의 옷을 입음으로써 무거운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의 권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0: 여러분의 심리적인 고통과 영혼의 어둠에 대해 예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은 지혜로운 조언과 축복된 삶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못하신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브리비시 드라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열 번째 이야기 군중 속의 1인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충만한 기쁨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헛된 것을 채우지 못해 허기집니다. 그 헛된 것은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서 채워도 채워도 배가 고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주께는 영원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에 대한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고 우리의 연수도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에는 기한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길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탁계석 작사의 한지영 곡으로 오늘은 소프라노 고미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시자는 그리움이 못 보는 아쉬움과 아픔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도 연관을 짓는다면 시편 16편 11절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생명의 길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만큼 해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움을 못내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픔으로만 표현을 했다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길에도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에는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고난에서도 성도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고 슬픔 속에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에서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은 너에게로 박노해 시의 윤학준 곡으로 베이스 유영광이었고요. 앞에 곡은 거문도 뱃노래 백경환의 채보와 편작으로 테너 김진원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11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움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 충만한 기쁨도 있고 영원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결국 내 사랑의 방향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죄의 길을 등지고 걷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밤, 김연하 시의 오동일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이었고요. 앞에 두 곡은 봄, 김주곤 작사의 이종록 곡으로 소프라노 강혜정과 귀향, 이경배 시의 최현석 곡으로 테너 이태원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11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슬픔은 있을 순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로, 우리의 기도로, 또 예배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에서 많은 선물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가을의 기도, 김현승 시의 안정준 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안전지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를 안전지대에다가 가두어 놓고 안전한 것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안전하든지 위험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것.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다. 그 말씀을 성경은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주변을 보면 실제적으로 안전하고 보장되고 그리고 살만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10대 성진국 운운하는 게 틀리지 않은 것이 대한비만학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46.2%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비만일까요? 아닐까요? 비만입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좀 살집이 있어서 그런 분이 나를 보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실제적으로 여성들 비만 유병률은 27.3%라고 나 있는데 해마다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좁혀보면 당뇨병 환자들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2023년도에 38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등락이 있어요. 600만까지 보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녀들 가운데서 7명 중에 1명은 당뇨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 당뇨나 비만은 어디에서 올까요? 잘 먹어서 오는 거죠. 잘 먹어서 오는 겁니다. 잘 먹는 게 문제가 있나요? 잘 먹는 게 죄가 있나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잘 먹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혈관으로 쌓이고 뱃살로 쌓이고 다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결국은 뭘 만들어내죠? 염증 반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움직이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는 거죠?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부터 시작해서 고통을 면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술도 그렇고요. 마약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넷플릭스나 뭐나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고 잠시 동안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옆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오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조건 편하고 안락한 거, 이런 거 찾는 거.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이나 불편한 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참을성이 없고 인내력이 없고 뚝진하게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호흡이 짧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금세금세 무엇이 이루어져야지 뭔가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오는 거죠.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을 덜어야 되기 위해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좀 더 많은 돈을 얻고 이렇게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곤이 자꾸 누적되는 거죠. 성과 사회라 그러잖아요. 성과가 없는 것은 잘못 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주 한가롭게 지냈어요. 막 뭐 주 며칠째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가롭게, 괜찮게, 말 그대로 행복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하죠? 6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사기에서 군대 동원했다 그러면 기본 만 명이잖아요. 그죠? 삼손 같은 이가 때려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잡았다 그러면 기본 1,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습격을 해왔는데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괴멸당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한가로웠어요. 걱정 염려 없이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옛날에 사사기 시절에 뭐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스라고 하는 그 고울이 그 사람들이 나름으로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반자손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었다. 아, 그거 아닌데 안타깝구나. 이런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런 꼴을 당해야 됐나? 그죠? 이전의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를 살펴보고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 안전과 만족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과 뭐 이런 거를 마치 조장하는 듯이 보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겁니다. 전진해 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혹독한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그 모멸감, 수치, 그죠? 인간적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멸,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여척없이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운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다니까 여기서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어떻게 길고 긴 그런 인내의 길을 걷겠으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그 신앙을 다음 세대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게,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배출한 그런 중요한 의학적인 그런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자가포식 현상이에요. 이 자가포식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굶어라. 그리하면 병들지 않으리라.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건강하게 될 것이니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뭘 말합니까?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는 당신을 구원해주는 소리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꼬르륵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신호라는 거죠. 아, 이거는 참 좋은 소리다. 배고픔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배고픔은 고통이지만 그 배고픔의 순간을 통해서 내 세포 안에서 청소하는 기능이 일어나고 노폐물들이 정리되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포식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정리해내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 삶의, 특별히 우리 신체의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노화, 뭐 항노화로부터
영노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속노화, 고속노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는 골고루 먹되 적게 먹어라.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식욕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러면 앞으로 장수하고 병 없이 내가 9988234 옛날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고통이 없는데 그런데 무병 장수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빗 싱클레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영노화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루 한 끼 먹습니다. 하루 한 끼. 일본에서도 하루 한 끼 먹는 분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뭐가 없어요. 저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그죠?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까 벌써 머리털부터 시작을 해서 예, 벌써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말이 맞는 겁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죠? 고난과 그 아픔을 견지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건 우리 신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이스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무방비 상태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왜 그렇게 당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적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드러나는 가장 위대하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막 이단 사설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있는 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는요, 그들은 안전이라는 것이 너무 달콤했죠. 안전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편한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안주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쉽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생애 최고의 목표로 알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 목표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 모르고 산 거죠. 세상 모르고.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그게 유행과 가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이 사람들은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죠? 자기들끼리는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한가롭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들은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에서 교통사고 당한 분, 내가 중앙선 침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정확하게 1차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반대편에서 쳐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잘해야 되거든요. 이들은 연결성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연합 같은 운동을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그거 맞아요. 잘 돼야죠.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연결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성 없는 세상, 한가롭고 여유 있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도 있고 우리가 뭐 특별히 무기를 갈고 뭐 성벽을 높이고 할 필요 없는 것처럼 그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르는 생각이에요. 죄성이 우글거리잖아요. 죄성이. 그죠? 죄성이 이것들이 변종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점점 확대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죄악을 양산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몸은 편해지는데 죄악 때문에 더 곤란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에 딱 얽매여 있는데 거기에다 기름을 확 부은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경험한 거죠. 누군가가 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 대비합시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아,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어. 괜찮아. 괜찮아. 예, 지금까지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지금

지금까지 누구도 한 번도 공격해온 적이 없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쓰나미가 온 적이 없잖아. 그죠? 후쿠시마 원전도 뭐 14m 이상까지 올리자. 지금까지 그런 적 없어.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 그 절대시했죠. 내가 인생 살아온 거 절대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나는 이런 원칙이 있어. 이것대로 하면 돼.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그냥 뭐 여기 성경에서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쇄국 정책을 했던 우리 조선 말기만 해도 그랬어요. 그 꽁꽁 걸어 잠궜잖아요. 항구마다 다 걸어 잠그고 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성리학이 바탕이 됐어요, 물론. 그거 사대주의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는 이 원칙대로 가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게 확실하고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내세울 때만 해도요. 성리학에 길들여져 있는 이 모든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찬동했어요. 우리만 잘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인 양료, 신미 양료 이럴 때 보면 철갑선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했던 건 뭡니까? 포탄 날리는 거잖아요. 예, 광성진, 초지진 이런 데 가면 제가 그 읽어보고 뒤로 넘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그냥 쇳덩어리 이렇게 해서 발사해서 조준해가지고 던지는 거지. 거기 가서 포탄이 꽉 터지고 그래서 뭐 살상 능력이 있거나 파괴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뭘 한 겁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 우리의 순혈주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말고는요, 우리나라와 중국 말고 일본은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얼마나 활발하게 문을 열어 제치고 그리고 서구 열강의 그런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요, 막 그 있는 거 있는 대로 다 베끼고 번역하고 그것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2차 대전까지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100년이 가지 못해서 걸어 잠그잖아요. 어떻게 걸어 잠궈요? 잃어버린 30년이 오잖아요. 자기들의 기술이 최고인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단절했어요. 우리 게 최고인데 너희들 기술 가지고 까불지 마라.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말 그대로 기술의 쇄국을 일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성공했는데 이후에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은 아날로그적인 디지털이 한창 앞서가고 있는데 아날로그적인 그런 문명의 퇴화를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안전지대를 무조건 벗어나는 게 맞아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지대에 있든지 위험한 지대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연결성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 끊겨버렸습니다. 동맹을 맺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이유는, 그렇죠, 나 혼자만으로 우리 나라를 혹은 우리 사회를 건사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손에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맹이 무슨 사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겸손하지 않으면 동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름으로

나의 방식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봐도 나는 정직하게 가도요 이 세상이 나에게 태클을 걸어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죄성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곱게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요. 하나님, 내가 이 부모가 걔네들 24시간 365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만 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가 나와요? 내가 빤히 보면 그래 뭐 지금까지 그런 대로 내가 살아왔고 뭐 별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뭐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리가 멀어서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소통할 어떤 견지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붕괴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보다 더 명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1대1이 아니라 그들이 떼거리로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너희가 온 천하와 만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았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그는 감옥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아전의 비서 역할을 합니다. 예, 날마다 이렇게 그 얼굴 우울해가지고서 예, 겨우 아침에도 겨우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너 이렇게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전환이 빨랐어요. 지금 감옥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한 게 뭐죠? 그는 그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삶의 모티브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을 것이다. 물론 성경은 그런 얘기를 일일이 구절구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살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여유가 있었던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데 급급하지 않았어요. 예, 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경까지 나가 있었던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거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움직이면.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들 충실하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감옥살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살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게는 정말 이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외에 수많은 국사범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막힌 기회로 이게 탈바꿈 되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빠

0: 보여서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너희들이 살고 치고 해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이 보기에 좋든지 아니 좋든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곳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다.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255-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각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 원칙을 지키는 작은 행동 하나. 대전교육청은 소통과 존중으로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합니다. 청렴은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정해진 원칙을 공정하게 지키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청렴의 시작입니다. 관행을 덜고 본질은 살리고 의견은 자유롭게 결정은 투명하게 사생활은 지키고 상호 존중은 키우고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갑니다. 대전교육청은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교육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공정함을 배우고 배운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행동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신뢰를 더하고 공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 청렴한 대전교육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학교,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을 건너는 것이 두려웠다. 그런데 강 속에 들어서자 발이 닿았다. 바닥이 있었다. 나의 눈을 속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0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책으로든 영화로든 철로역정을 접한 분들은 아시죠. 철로역정의 마지막 여정에는 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강인데요. 건너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참 두려웠어요. 강의 깊이가 가늠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바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앞에 강이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건너야 하는

건 아는데 얼마나 깊은지 몰라서 두려운 것들. 새로운 결정이나 낯선 길,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내가 무엇을 잃게 될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가늠되지 않는 상황이요. 그런데 철로역정의 저자는 말합니다. 나를 속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곳에 들어서야 바닥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닥을 깔아두셨다고요. 오늘 저녁 이 삶의 강 앞에 서 계신 분 있으십니까? 발을 디뎌보세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저녁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행저질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발자취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또 축하할 사연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 혹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위로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매일 저녁 여러분들께 행저질라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습니다.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찬양과 말씀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로 풍성한 행저질러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쉼과 위로로 가득한 저녁,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행저질라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연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5687번님 오셨어요.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뜬히 퇴근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저질라 고맙습니다. 최PD님, 방송 가족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기도문 부탁드려요. 샬롬 보내주셨네요. 참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감사뿐입니다 하는 우리 5687번님 같은 청취자분들의 화이팅 넘치는 사연들을 마주할 때마다 괜히 막 힘이 없다거든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선한 영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5687번님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2244번님은요. 행저질라를 퇴근길에 늘 잘 듣고 있답니다. 매일매일 감사드려요.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244번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3407번님 막막한 현실이 조금은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오늘 함께 나눴던 그 책 속의 한 구절처럼 앞에 강이 막 흐르는 것 같은, 근데 막 그게 안 좋은 죽음의 강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건너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걸 극복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디뎌봅시다 라고 오늘 행저질라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참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던 모든 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 보내드립니다. 감사해요. 3407번님. 2753번님은요.

분주함으로 며칠 동안 행차전라를 듣지 못했는데 이제 맑은 찬양들을 들으니 깨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기도문 항상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2753번님.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고 또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13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이미 많은 분들이 챙겨가셨지만 아직 받기 전이신 분들 계시죠? 필요하신 분들은 7시 전까지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9330번. 받는 사람 번호란에 샵 누르시고 숫자 9330번. 이게 받는 사람 번호입니다. 행자전라의 번호가 되겠어요. 그리고 내용 적는 란에 기도문 해서 전송 누르시면 바로 기도문 링크로 여러분들께 자동으로 답장이 갑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여러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 퇴근길 북소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 북이 막 장구 북 이런 게 아니라 BOOK 책을 뜻하는 영단어죠. 퇴근길 북소리 시간으로 함께해요. 좋은 책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해당 책을 선물해드리는 시간도 있어요. 꼭 신청하셔서 당첨의 기쁨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 나누고요. 오늘의 퇴근길 북소리 코너 함께 하시죠.

0: 행자질래 퇴근길 목소리.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이 시간 좋은 책들 소개하고요. 책을 선물해드려요. 이 저녁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퇴근길 북소리, 오늘은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박근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책은 표지가 조금 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좀 예뻐요, 목사님.
1: 이런 파스텔톤 좋아하시는군요. 네,
0: 우리가 이때까지는 되게 단색을 많이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되게 예쁘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고.
1: 네네.
0: 무엇보다도 책 제목이 아주 솔직합니다.
1: 책 제목에서 이미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서점에서 네. 바로 들어봤어요.
0: 아니, 좀 도발적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1: 와.
0: 네, 오늘 책의 제목이 전통교회, 들어오면 숨 막히고 나가면 그립다 라는 제목이에요.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책 어떤 책입니까?
1: 이제 뭐 사실 전통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클래식한 기존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뭐 이제 요즘 말하는 뭐 새로운 교회들 많이 또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도 전통교회 측면에서 이제 전통교회의 어떤 이런 좋은 점들도 있고 조금만 좀 바꾸면 이런 거 조금만 개선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서 그립다라고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도 사실은 뭐 기존에 있는 전통교회의 어떤 문제점과 어려운 점들을 막 마구 공격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통교회 이런 부분 조금만 바꾸면 진짜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목은 뭐 전통교회 들어오면 숨 막히고 나가면 그립다. 사실 어떤 분들은 숨 막힌다에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렇지 막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나가면 그립다는 거 뭔가요? 아,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 조금만 욕심을 담아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제목이 도발적이어서 여러분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1: 네.
0: 다행히도 목사님 네. 이 책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1: 이게 목사님이 쓰셨기 때문에 더 리얼하게 쓰신 부분도 있고요.
0: 맞아요.
1: 네. 그들만의 어떤 리그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로 진짜 이제 실제로 사역하시고 또 교회를 또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0: 네.
1: 이런 것들을 해주셨고요. 특별히 이거는요. 전통교회 용어사전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뭐 예배는 예배. 어떤 이런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중간중간 또 스레드에 올려놓은 글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담아놔서요.
0: 예.
1: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0: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 저자는 어떤 분입니까?
1: 네. 사실 목사님은 뭐 한일장신대랑 장로교 신학대학교 이런 데서 공부하시고요. 또 구약학도 공부하셨던 아주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요. 또 이스라엘 선교사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교회도 사역하시면서 젊은이와 청년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었던 네.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고요. 또 SNS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같이 나누는 인플루언서 같은 역할도 해주셔서 이 책 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0: 담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라고 하실 겁니다.
1: 그렇군요.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0: 아이고 저자 이름을 얘기 안 했네요. 네. 네, 이재면 목사님입니다.
1: 이재면 목사님 좋습니다. 네. 자 책의 첫 장을 이렇게 펼쳐보니까요. 교회 건물이 아닌 사람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되네요 목사님.
0: 사실 저희가 교회론이라는 신학을 공부할 때면 교회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0: 교회는 건물인가?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고 우리 늘 그렇게 배우고 시험에도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보면 건물을 먼저 생각해요.
1: 네.
0: 외형적인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 간다 그러면 어떤 건물에 가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지키는 데 더 애를 쓰고 힘을 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보면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제도를 유지하는 데 사람보다 더 쓴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좀 매콤한 이야기를 또 담아놓기도 하셨어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 구조가 이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사람이 구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그것부터 물어봐야겠네요.
0: 이게 사실 살려고 먹느냐 먹으려고 사느냐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어떻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1: 예.
0: 우리는 알고 있죠. 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교회 구조가.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전통도 사실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전통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전통을 유용하게, 유익하게 이용하기 위한 전통이라는 거는 사람을 보호하고 세우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인데 그것들이 그 안전장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나 또 세워둔 전통들에 대해서 본질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재면 목사님의 전통교회 들어오면 숨막히고 나가면 그립다라는 제목의 책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조이북스예요. 목사님 저희가 항상 이게 책 속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 어떤 모습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 아니 책이 아래가 공란이에요 목사님. 직접 쓰게끔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이거는 함께 참여하는 책이네.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 이상적인 교회 어떤 이거를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0: 또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니까 적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 내가 또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우리 PD님께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1: 네. 자,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영역에서 자유화돼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모든 세대 간 존중과 섬김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회. 저는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가 했는데.
0: 거기에 지금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가게요.
1: 목사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0: 저는 적다 보니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적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요거는 좀 바꿔야 되는데. 아, 요거 좀 아닌데.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좀 에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실제적인 진짜 교회 모습을 적으신 거네요, 목사님은.
0: 네. 그렇게 적고 나서 이 뒷변을 보니까요. 저랑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 야.
0: 전통교회 어떤 숨막힌다고 여긴 표현했지만 이거 좀 조금만 바꾸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 그럼 저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고 목사님은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읽어주세요. 목사님.
0: 예배 순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청년들 여기 이 책에도 있지만 청년들 예배 자리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만 좀 일 좀 맡겼으면 좋겠다. 좀 더 사역자 입장이다 보니까 사역자에게 너무 편중되는 일들을 좀 빼는 교회. 너무 사역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제발 예배보다 밥에 덜 신경 썼으면 좋겠다. 가끔은 밥 먹으러 교회 오는가? 물론 뭐 국수 먹으러 오신 분도 국수 맛이 좋아서 이 교회를 정했다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은 이제 건물과 또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형식보다 사람에 좀 집중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0: 그리고 저도 써봤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제가 이거 다 하면 방송사고 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그렇게 여러분이 공란에 뭐 목사님과 저는 정말 결이 다르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고, 또이 책이 있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한번 적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예배 순서, 뭐 환영하는 거, 봉사, 교제, 새벽 기도, 뭐 수련회, 뭐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익숙한 항목을 하나씩 다루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저자 이재명 목사님이 이제 맨 처음에 교회에 관한 얘기를 딱 던지시거든요.
1: 네.
0: 교회론에 관한 얘기를 던지세요. 근데 사실 틀린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치지 못하거나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신앙생활, 신앙생활에는 예배도 있고 뭐 봉사, 교제, 뭐 새벽기도. 새벽기도 안 나가면 막 마음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몸이 아픈데도 막 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주님 아픈데도 왔어요.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가면 새벽기도도 안 하는 저분은 영성이 안 돼. 막 이런 분들도 정죄 아닌 정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직분에 관한 것도 있잖아요. 직분. 그리고 또 교회 올 때는 뭐 어떤 복장으로 올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설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설교가 전체 예배의 모든 것들 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1: 네.
0: 담아놓은 게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제도인데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의 영향이 있기도 하겠네요.
0: 네. 사실 숨막힌다는 표현은요, 그 타의적으로 할 때, 자의적으로 할 때는 숨막히지 않아요. 내가 의지를 갖고 하면 이건 자유함이 있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격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봉사 꼭 하셔야 된다. 뭐 이번 예배 시간에 이렇게 꼭 따라오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뭔가 된다면 진짜 사실 숨막힐 때가 있죠.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재밌고 그리운 거죠.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찬양 성가대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를 너무 누리는데 주사님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억지 춘향이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 숨막히는 거죠. 막 어렵고 힘들고 막뭐 단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도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주제들을 던지고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후반부에서는 또 직분, 또 목회자의 복장, 설교, 사명까지 다룬다고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이 책이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도 있죠. 여름 되면요, 정장 입지 않고 넥타이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뭐 하와이안 셔츠 입고 이렇게 좀 편하게 노타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9월까지 우린 노타이입니다. 이런 교회도 요즘 많잖아요. 캠페인.
1: 많더라고요.
0: 여름 막 더우니까 이제 너무 이제 정장 입고 막 그러면 서로 보기에 더워 보이니까 이제 편하게 입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나 또 이제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정장 아주 이제 네,
1: 풀정장으로.
0: 풀정장으로 뭐 이런 것들도 당연한 거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도 의복이 또 의복부터 우리 생각까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마음도 오케이. 또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도 오케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떤 봉사 같은 거, 또 직분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거는 군림하라는 것, 어떤 권력을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게, 더 낮게 그 배려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들인데 가끔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까지도 또 이제 억지 춘향이 순종. 이 정도 하셨으면, 이 직분이면 이거 하셔야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네.
0: 이런 얘기까지도 책에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1: 네.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0: 맞아요.
1: 예. 우리는 뭐 당연하다. 매주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현상들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들까지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볼 법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쌓이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숨 막혀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1: 네. 자, 오늘 책 굉장히 도발적인 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예. 지금

0: 지금 막 주파수 맞추신 분들은 저 책 뭐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조이북스에서 출간된 전통교회 들어오면 숨 막히고 나가면 그립다라는 책이고요. 이재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전통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1: 저는 뭐 전통이란 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이 좋은 거거든요.
0: 네.
1: 좋은 전통이에요. 사실 그 좋은 전통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통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본질을 지켜내고 교회의 어떤 좋은 것들을 지속하기 위한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면 이 건물을 지키거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전통이 아닌 나쁜 전통이 생겨났을 때 그것들을 이제 지켜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정말 이제 그거는 좀 없애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하고 분별해서 네. 해내는 것도 정말 필요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이런 것들을 매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모두가 좀 같이 만들어야 되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네.
1: 사실 뭔가를 바꾸려면 3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되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구습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숨막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에 한번 같이 좀 논의도 하시고 우리가 꼭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더 사람들 잘 세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새롭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누군가의 그런 의견 제시와 또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또 이 책을 오해하셔가지고 이 교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 그랬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잖아요.
1: 네. 예,
0: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
1: 맞습니다.
0: 예, 그게 가장 우리가 중심에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전통과 복음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 우리에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1: 네. 교회 안에서 숨막혔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또는 익숙한 방식이 흔들릴까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또 이런 것 혹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우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런 방식과 전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좋은 전통은 감사에 이어가시고요. 또 복음을 가리는 이런 전통과 관습은 또 겸손히 내려놓는 용기를 같이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숨막혀서 떠난 분들이 그래도 떠나고 나서 그래도 내가 그리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 좋은 전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떠났던 분들이 다시 그리운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래된 것을 지키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복음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교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군호 목사님과 함께한 퇴근길 북소리, 저희가 준비한 책이요. 전통교회 들어오면 숨막히고 나가면 그립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조이북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책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길 북소리, 지금까지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박군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몸은 집으로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일터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도 소중하지만 그 일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쉴 때는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공을 위해 소중한 관계를 잃지 않게 하시고,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함께 웃고 대화하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오늘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표현하게 하시고, 무심코 지나쳤던 가족의 마음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일터의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도 일과 가정에서 맡겨진 삶을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오늘 10월 13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이에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이미지화된 오늘의 저녁 기도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0153번님은 기도문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으신다고요.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5329번님, 피디님 오늘도 변함없이 퇴근하며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반갑습니다. 6980번님은요.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다녀오는데 기도문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어 아이의 검사 결과가 잘 나와 수술 없이 치유가 잘 되어지길 바라봅니다. 주님 도우소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잘될 겁니다. 6980번님. 우리 아이도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거예요. 주님이 또 붙들어 주실 거고요. 6980번님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아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9572번님, 오늘도 내 옆에 계셔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기도문을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계명대로 부모님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런 문자 메시지 받을 때마다 참 유쾌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신기하기도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 2, 3, 4번님은요,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행저질라. 정성껏 만든 식탁 위 따뜻한 음식처럼 필요한 몸과 마음을 사르르 풀어줍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참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정성껏 만든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 그것만큼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없잖아요. 위로해 주고요. 행저질라가 늘 여러분들께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1, 2, 3, 4번님, 주 안에서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누락 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퇴근길 북소리 전통교회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오늘의 책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당첨자분들에게 개별 문자가 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길 원하실 테니까요. 주님을 향한 설렘과 믿음으로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갈. 새 생명 시냇갈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무 다른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가까운 교회는 현재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모일 수가 없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딱 하루 저희가 빌려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담당 사역자인 저도 세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밖에 모이지 못하는 가까운 교회에 정말 놀랍게도 매주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분들이 매주 오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매주 5분에서 10분이 오시면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매주 출석 인원이 한 70에서 80명 그 사이를 쫙 유지하고 있어요. 약간 그 6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는 그 다이어트 같은 것 같아요. 몸무게를 유지하듯 뭔가 채워지면 빼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 거죠. 새로운 오신 분들도 오시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도 어떤 출장이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교회를 또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주 한 번밖에 모일 수 없는 교회 리더라면 여러분들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 더 잘 모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교회 오시는 그 거리가 차 타고 1시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기도 용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남양주, 하남시, 강동, 서울, 마포구로 각지에서 모이시다 보니까 주중에 모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실까요? 그래서 매주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흩어진 곳에서 작은 예수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런 질문들을 예배 가운데 같이 드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연습 삼아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교회 모임이 없다면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모임이 없다면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나요? 네, 신앙에 대한 생각이나 혹은 오늘 예배드리면서 드는 질문들 생각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올려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모임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 별빛 언덕길 찬양과 톡으로 교제합니다. 네, 이슬빛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과 톡으로 교제. 네, 93.3 라디오 들어요. 93.3이 있잖아요. 함께 공동체 단체 톡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 톡 활용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네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삽니다. 네, 아침 묵상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저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합니다. 매일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들어요. 하루하루 매일 묵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교회 밖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 혹은 신앙 이야기를 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함께 공동체를 딱 처음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다가 딱 왔는데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아, 내 신앙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 신앙생활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구나. 이게 지난주에 정원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자율학습 기억나시죠?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율학습 다 잘했으면 우리 여기 다 안 있죠. 딴 데 어딘가에서 또 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스스로 뭔가 책임지고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치가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이런 자유와 불안함 사이에서 무엇인가 노력을 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글처럼 큐티를 할 때도 있고 찬양을 들을 때도 있고 톡으로 교제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하죠. 기존에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한 방향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하나가 발생합니다. 다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걸 느끼게 되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갈등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방향성을 저희는 보통 보수라는 단어를 쓰고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성을 보통 진보라는 방향성의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뭐 정치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가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의 어떤 삶의 태도의 흐름의 방향성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도 이 두 가지 방향성에서 결국 극심하게 갈등하고 쪼개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로 로마 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겪었던 교회예요. 저희 잠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뭔가 채식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 율법적인 방식들을 좀 미덕으로 여기고 지키려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다 자유로워졌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원래 기존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개척을 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평생 지켜온 전통과 관습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때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나가십시오.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쫓겨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구들만 남아있을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기 시작한 사람들, 아직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있던 곳이 이제 로마 교회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해서 우리가 뭔가 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처음에는 로마 교회가 전통과 어떤 우리가 지켜오던 것들, 미덕들을 잘 지키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 이런 거는 다 완성시키셨으니까 우리 이제 다 자유롭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난 거죠. 함께하는 교회도 아마 예전에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다양하고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함께하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던 분들이 좀 있으시대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교회에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새로운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5년 뒤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옵니다.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교회가 약간 난장판이 돼 있던 거예요. 우리가 지켜오던 거,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안식일이었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를 거부

거부하는 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은 무조건 거룩한 날이니까 잘 걷지도 않고 가사일도 안 하고 바느질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불도 안 때우는 그런 문화를 지키던 사람들인데, 다시 교회에 와보니까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막 불도 피우고 막 뛰고 걷고 축구하고 뭐 여러가지 교제하고 이게 예배인지 잘 모르는 모습에 약간 모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더 심한 건 이제 우상숭배 문제였는데,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였으니까 신전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제물로 고기를 바칩니다. 그럼 그 신전이 고기를 받아다가 제물로 다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장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어요. 그 고기는 약간 사단의 음식이다. 이거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막 먹으면서 막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한번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 집사님, 그냥 음식일 뿐인데 우리 이거 먹어도 되지 않아요? 우리 이거 먹는다고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아요? 매주 주일마다 옆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편지 누구한테 썼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이래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진짜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신앙생활 역사도 유대인들이 훨씬 길게 왔고요. 희생과 헌신도 유대인들이 더 많이 했어요. 열두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요. 전통도 있고 신앙적인 자부심도 있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건 구원받는 믿음의 크기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크기가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때문에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통이나 규칙 같은 게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이나 그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지향합니다. 사실 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규칙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칙 안에 진짜 지켜야 될 본질들이 사라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 자유 안에 본질이 사라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본질이냐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내 말이 아무리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옳고 그름 안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7절에서 19절은 결론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전통을 지키는 일이나 혹은 자유한 일이나 진짜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행동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살아오셨던 경험도 다르고 우리가 있는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는 점점 더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공동체가

0: 처음 세워졌던 마음이요.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그 다름을 아름답게 보던 마음들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김요한 목사님과 이제 미국 세미나를 같이 다녀오면서 잠깐 인터뷰했던 게 있거든요. 요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다 다른 DNA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 각자의 개성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의 색깔로 뭉쳐지긴 하지만 하나의 색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사랑을 배워가는 방식은 각자마다 다른 방식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들을 나누고 자기 경험담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 다양한 정보들 안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더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이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자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도록 하게 하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특정한 확신들이 생기게 됩니다. 확신을 가진 만큼 우리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관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화는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옳은 건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면요. Love is all, God is love.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교회, CIC, 뭐 가까운 교회. 우리 함께 공동체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으로 잘 왔었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사랑 하나 지키려고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익숙한 것들을 좀 내려놓은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키는 것에는 일치를 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에는 자유로운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먼 곳에 서울에도 신앙 공동체가 생겨서 여러분들 덕분에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마음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이런 희생과 헌신과 씨앗을 뿌리는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자라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471-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단지 우리만의 감격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기도 한데요. 그 사명이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세상 속의 삶은 따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동시에 선교자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복음의 향기가 퍼지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에릭 뉴저맨의 곡으로 대속자 구원자 친구 A Redeemer Savior Friend를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친구 되심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사랑을 찬양한 곡인데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곡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선교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순종입니다.

의 걸음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또 그 이름으로 흩어질 때 우리는 선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멋진 곡이었죠. 지금 들으신 곡은 혼성 보컬 그룹 셀라 그리고 니콜 시뮬런의 곡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Follow Jesus를 들으셨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어로 흘러나오는데요.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과 멜로디가 아주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우간다어와 영어로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 전곡은 윈 왓슨의 곡으로 찬송가 Holy Holy Holy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색스폰 연주와 리빙 라이브 섹션의 곡으로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색스폰 연주 그리고 리빙 라이브 섹션의 곡으로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복음의 향기가 퍼지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앤드류 피터슨의 곡으로 Why Walk When You Can Fly를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삶의 얼음 속에서도 희망과 자유를 노래한 곡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는 과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외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차지하고 반기를 들려 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 목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면 목장 밖에는 이렇듯 악한 도모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목장을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쉼과 위로가 있는 목장에서 나누는 찬양 같은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발로시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김종윤의 예수나를 오라하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목장 밖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병상에 있는 지체들 생각나시면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옵니다.

삶이 예배인 사람 데이비드의 찬양, 제가 피처링한 아름다운 찬양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세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7864번님께서는 산에 가서 알밤 주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또 주셨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참 돌아보게 하는 문자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찬양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지선 전도사의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곡한 찬양들 또 함께 듣고 올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편곡 정예린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목장 밖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 말씀 아멘 차에 타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끈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벨트죠 가끔 움직일 때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차나 뜻밖의 충격이 찾아오는 경우에 내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찮고 걸리적거리며 답답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충격과 정차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크게 다치게 됩니다 매일 만나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안전벨트가 때로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을 제한하도록 묶어두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유혹이나 인생의 갑작스러운 충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절망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잡아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안전벨트입니다. 나를 메고 있는 주님의 은혜는 나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벨트입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곡 함께 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안전벨트에 대한 내용을 잠시 나눴어요. 저는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해도 꼭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방심한 순간 옆이나 뒤에서 등장해 부딪히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놓치지 않는 편이죠. 여러분도 매 순간 운전하시면서 안전벨트 잘 착용하고 계시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게 되고, 그 상황에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어쩌면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인생의 크고 작은 충격이나 혹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시험이 내 뜻대로 피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죠.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규율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안전벨트가 돼서 낙심하지 않도록, 큰 사고에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차를 이동하시면서 안전벨트 잊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매 순간의 삶 속에 믿음의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해서 어떠한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담대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이 밤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월십 뮤직 메이커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와 김관호님의 고요한 바다로, 이어서 다락방 선교 합창단의 주 너를 지키시고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시편 76편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단순히 유약한 자가 아닙니다. 환난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는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들의 악행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늘의 심판자가 임하시면 땅의 왕들은 죽은 자처럼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유한 자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유한 자는 전능자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은님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와 워싱메이커스의 감사의 주사랑, 이어서 원네임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피아노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시간과 돈을 쓰는지 잊은 너에게 나의 사랑아, 내가 자주 고백하듯이 정말 내가 너의 삶에서 최우선인지 너의 삶을 돌아보렴. 지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것, 가장 즐겨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보물이란다. 어떤 이들은 친구나 가족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는 쉼없이 이야기하곤 하지. 또 어떤 이들은 나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는 기꺼이 잠을 줄이기도 한단다. 나의 사랑아, 지금 내가 가장 즐겨하는 일은 무엇이니?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무엇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고 있니? 친구들과 가족들이 너를 바라볼 때 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돌아보거라. 너의 시간과 마음이 향하는 곳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렴. 나의 사랑아, 너의 보물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한단다. 너의 참된 보물인 하늘 아버지가

유효한님의 오 신실하신 주와 어제 생긴 밴드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밤아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웨이홈의 거무나 아름답다

0: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식당에서 내가 주문한 메뉴가 안 나오고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면 주문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누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손님의 주문 실수가 아니라 종업원의 실수로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 전부가 치매 할머니들인데요. 이 식당의 이름은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식당이 그래도 되나 싶은데요. 엉뚱한 음식이 나오고 실수를 해도 화를 내거나 불쾌하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할머니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식당은 이벤트 형태로 잠깐 개업했다 사라졌지만 이 식당을 기획했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각박한 세상에서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서로 험담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품고 용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화목한 삶, 평안한 삶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46편 함께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혜 말씀 시편 4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평소 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값을 치러서가, 우리 스스로가 값을 치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오늘 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시시 와이넌스의 At the Cross 전해드렸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완벽해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마치 빚이 있는 사람의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고 장부에 갚음이라고 적어준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내가 갚은 게 아닌데 갚은 것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애써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도 그 인정 안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 사실에 마음이 놓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피아 월십의 주 영접하는 자, 위러브의 영원을 살아가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와 Bobby Mason이 함께한 I Thank You Jesus, John Reddick과 Matt Maher가 함께한 God Turn It Around, 그리고 Janis Gaines의 How Great Thou Ar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42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요청합니다 하시면서 유재경의 여전히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될 때는 그것이 은혜임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어떤 모습에 나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재경님의 여전히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황금물결, 김도연의 내 사랑으로 빚은, 강명식의 기뻐하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한국에 번역되진 않았지만 아이버 파웰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란 좋은 책에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마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덕망이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요. 아들마저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가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유산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 놓고 참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떤 유서도 남기지 않고 죽었고요. 그의 물품들은 경매에 올랐습니다. 비싼 가구와 귀한 수집품들을 손에 넣기 위해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몰려나왔고요. 나온 물품 중엔 부자 아들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아니라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전에 부자의 집에서 일했던 노파가 그 아들의 그림을 사갔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보고 사람들이 어째서 돈도 안 되는 그림을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전 그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전 어르신을 존경했고요. 그 소년을 매우 아꼈습니다. 고작 과거의 추억 때문에 돈을 낭비한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초상화 뒤에 무언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림틀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끼어 있었는데 자신과 아들의 추억이 담긴 이 그림을 간직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부자의 유서였습니다. 모든 경매는 그 즉시 취소되었고요. 부자의 재산은 가난한 노파, 그 유모가 물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간 추억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추억을 돌아봄으로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정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미스터 마켓씨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크룩스의 내 믿음의 고백대리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아이버 파웰의 쓴 성경의 유리창, 영어로는 바이블 윈도우스라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래요. 소중한 추억을 샀다는 거는 모든 걸 산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부자의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그 부자의 유서가 들어있었다는 그 초상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마치도 우리는 이 유서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이 아버지의 유서를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진아의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맞는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추억으로 남아 누군가와 함께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 추억은 참으로 소중하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추억들이 자리하고 계시죠?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지만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또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또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지명현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마리스 칼바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마저 프렌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띄워드리고요. 여서 조나단 버틀러의 멀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숨겨놓고 또 베풀기 원하시는지를 군데군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극히 작고 미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런 은혜들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반대로 가려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숨겨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또 고민도 많고 걱정, 근심 가운데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 아래에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기를, 나를 주관하시기를, 내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곡 함께 하시지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귀하신 주여 나의 보뜨사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때가 있지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 걱정, 근심의 거리들이 많아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책임지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극동방송 FM 채널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과 듣고 싶으신 찬양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그리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한이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행복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들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진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우리 6747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곧 헌신예배 때 특송으로 부르게 되는데 밤에 이 시간에 잠잠히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전해드릴 거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은요 2558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에 사시는 방송가족이신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내 삶의 역사소서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417 정단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릉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점점 선선해지고 밤시간이 되니까 서늘하게도 느껴지는데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곧 단풍이 아름답게 지겠지요. 겨울이 오고 올해도 마무리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에도 제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사연과 또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1417 성도님 신청해 주신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줍니다. 이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합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Mercy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서로 약속한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길이를 재는 단위도 같아야 대화가 통하고 물건을 만드는 규격도 맞아야겠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약속이 필요하죠. 오늘이 이 세계 표준의 날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표준이라는 말이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표준은 결국 함께 하기 위해 정한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나 혼자 편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고 같이 사용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렵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온 남과 북이 쓰는 말도 생활의 모습도 생각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같은 기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하는 길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말씀의 빛 가운데 함께 출발해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발의 등 되시는, 우리 길의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와 승리와 평안과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한 수많은 기준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과 북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길을 나란히 같이 걸어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10월 14일 수요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조금 전 나눈 이 찬양에 이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upon selfishness, 이기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이라고 하는데 once for all,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 단번에, 질질 끌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천사 계명성이 한 얘기요. 내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두 번이지요. 내가 세 번이지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다섯 번째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my, my, me, I, my, me. 나 다섯 번 나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만,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0: 있습니다. 그때 계명성이 그냥 천사로 자기 임무를 마쳤으면은 지옥으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아이에 이르기를 내가 아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마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극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사람이 내가 다섯 번. 한 번도 위험한데 다섯 번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서 좌정하리라. 그래서 계명성은 교만함으로서 말미암아 3분지 1에 천사들이 동요한 사람들이 다 땅에 떨어졌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계명성, 천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어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도 먼저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되어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에 이어서 내 영혼 평안에 광주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었습니다.

0: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김옥심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찬송가 265 지혜소 자아를 얻게 함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우리를 위로와 경로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느님 주께 주의 권세의 주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0: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의 선곡. 남과 북 가운데 이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찬송가 함께합니다.

오늘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나눠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세계 곳곳에서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양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 특별히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는 이 찬송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남과 북이 될 줄 믿으면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옥심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불변의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 말씀만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0월 14일 수요일의 오늘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

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밝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두운 곳에선 작은 불빛 하나도 멀리서까지 보이죠. 아주 밝고 큰 빛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내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며 주변에 손을 잡아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드리우는 빛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 내 것을 조금 나누는 작은 행동들까지 빛이 드리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리우는 10월 14일 수요일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순교지는 매년 갈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목숨 내 걸으라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그 생명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제단에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순교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까? 영원토록 존귀하신 분이 영원토록 가장 값비싼 그 생명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대신 사망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떤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죄?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생각합니다. 뭐 도덕 윤리적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면 뭐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질투했던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내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죄, 뭐 이런 거 회개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는 초신자들도 다 압니다. 적어도 창립 70주년 맞이한 교인이라면 이제는 죄의 기원까지, 죄의 핵심 본질까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가 등장하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불행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온갖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도록 했던 죄가 살인죄였습니까? 간음죄였습니까? 미워하는 죄였습니까? 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악 때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겁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하는 게 제사인데요.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순양의 기름은 필수입니다.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아니. 네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의 중요성, 순양 기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순종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순종을 이렇게도 중시합니까? 인간의 죄악이건 행복이건 이 모든 게 순종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에 뭔가 힘들고 어렵고 이건 원치 않는다 그거 있으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초라한 삶일

0: 할지라도 만복의 출발점이신 주님께 순종하면 점점 튼실한 인생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을 튼실한 가문 만들어 주십니다. 뿌리 깊은 가문 되게 하셔요. 되는 일이 없었던 인생 살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주인공 만들어 주십니다. 무시받고 조롱받고 남들이 무시했던 그런 삶일지라도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제 남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의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인생이었고 슬펐고 절망했고 부끄러운 삶이었고 혹은 눌려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의 물결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온갖 죄악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죄악들은 사라지게 되면서 떳떳하고 당당한 존귀한 자와 함께하는 그 복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복의 시작은 순종이고 모든 저주와 불행의 시작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을래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모두로 교회 나와요. 아니 그렇게 재능 바치고 시간 바치고 성경대로 헌금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럼 왜 불순종할까요? 오늘은 모든 죄악의 부화장인 불순종의 원인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저 고백이 있고 나서 사울왕의 인생은 왕이나 왕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점점 쇠퇴길로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금수저 출신이었던 좋은 가문의 또 초대 국부였던 사울왕이 순종했더라면 초대 국부로서의 빛나는 그 영광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빛나는 그것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거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순종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빛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빛나는 인생이 돼요. 그래 반짝반짝 빛을 발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예컨대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저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고개를 저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시고? 저렇게 모세도 처음에는 칙칙하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세의 이미지 보세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기생 장녀의 아들인 입다도 그렇고 바벨론 그 포로였던 다니엘도 그렇고 뭐 흔히 오두막집에서 살았다고 하는 흙수저 출신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흙수저건 금수저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왕은 빛을 뿜어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1: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0: 불순종의 원인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워하면 당연히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고 빛바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리를 분석.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학자 아니래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졸졸졸 따라가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강하고 담대한 것 같고 소신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여론이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울 같은 경우 백성을 이끌어야 될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랬다 저랬다 백성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하찮은 왕이었던 겁니다. 왕이라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지금도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저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정직해야 되는 거 알고 용기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잘못된 관계는 끊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떳떳한 처신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막상 진리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죄성이 꿈틀거리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불안한 생각을 낳고 그리고는 그 부정적인 상상력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몸이 피곤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더 큰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그러는 사람이 당연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래서 두려움은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잠언 29장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겠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진도가 안 나갑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걸어가는 행보도 멈추게 된 겁니다. 환경 여건 탓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어도 순종하면서 다 약속의 산지를 차지했는데 왜 여러분만이라도 자꾸 그것도 예외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순종에 문제가 생기면 약속의 산지로 가는 행보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 두려움은 순종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네. 그럼 양심이 꺼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양심이 꺼려도 졸졸졸 따라가요. 뭔가 꺼림칙해도 상대방이 좋아하면 악인의 길이라도 걸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으면 진짜 마음이 괴로워도 엄격결에 따라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산지를 준비하신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 크게 결정적인 도움 주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될 일도 안 되게 하십니다. 다윗왕 보세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능자의 코드에 맞춰 살다 보니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를 저어가면서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을 아는 주변의 지인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던 소인배 사울왕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찬송과 가사대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만 보고 막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뭐 어떤 원인 때문에 두려움 갖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건 명쾌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됐건 뭐 약속의 산지를 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되고 이래서 내가 불순종했고 말은 많이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결국 약속의 산지 못 간 건 여러분이 마귀에게 농간당한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결국 상대방의 눈치나 보는 소인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 사울은 이끌어야 될 백성을 주셨는데 그들을 두려워했기에 백성에게 질질 끌려 다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울은 그게 바른 길로 보였을지라도 해서 많은 사람은 그 길로 가지만 실상은 어떤 길이라?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면 안전해 보이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죽을 길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면 안 되지요. 안전 안전만 외치면서 살아가는 아니라면 반드시 퇴보하고 후퇴한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후회한다고 잠언 1장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제발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고 그런 의인이라면 빛나도록 하나님이 빛을 뿌리시는 도다. 시편 97편 11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김받도록 빛을 발해주시고 근데 말씀을 우습게 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런 인간 경멸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흥망성쇠의 주관자 보시기에 순종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줄 아세요? 속 썩이는 자식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 형편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하고 그 놀라운 은총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진실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아직까지 잠자고 있었던 축복들이 빛나고 때깔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고 많은 결실을 맺는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비춰주시겠어요?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 이유와 혹은 이런저런 내가 맺어야 될 약속들 그것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제발 이제부터라도 순종의 능력 체득해야 합니다. 내 신앙 경륜이 몇 년이다.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크로노스는 전혀 하나님이 계산 안 하셔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던 시간이 있느냐. 그 카이로스 그걸 보셔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 시간이 차야 그런 분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순종인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다들 인상 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아 순종 뭐 그래도 저는 진리 외쳐야 되니까 그럼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순종은 참된 내 모습을 포기하는 게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 무조건 포기하는 걸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마귀 말 듣고 순종을 함부로 여깁니까?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이에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여러분 무조건 그냥 포기하고 의미

0: 물고기는 물 속에 있는 것이 물고기의 참된 본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복된 환경 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로드맵입니다. 순종은 자유의 반대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순종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빛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위대한 모습, 아직도 여러분에게 잠자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꿈도 없습니까? 그런 비전도 없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만세전에 입력하신 계획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게 하시는 온갖 은총의 통로, 그야말로 나의 잠재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내 능력을, 그야말로 나의 가정과 교회의 저력을 극대화시키는 에너지, 그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찬란한 빛이 온전히 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건 환경이건 간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더 넓은 바다로, 축복의 더 깊은 세계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아직도 많구만은 그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귀한 계획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시간 지나면, 아,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제야 알다니, 아,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야 깨닫고 그동안 깨닫지 못하다니, 그러면서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였구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영광스러운 참모습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러므로 오늘부터 정말로 꿈이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또 위대한 것이 있음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순종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고 전능자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메마른 심령은 살아나며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저력과 은혜와 약속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종할수록 더욱 빛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기도 제목과 응애를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10월 14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함경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곧 그치고 북한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함경도는 아침까지 구름이 남아있다가 차차 걷히겠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하루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17도, 부산과 목포가 14도, 포항과 여수가 13도, 광주와 강릉이 12도, 대구가 11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 청진이 9도, 평양이 8도, 춘천과 개성, 함흥이 7도, 신의주가 6도, 강계가 3도, 해산이 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부산 22도, 포항과 여수가 21도, 강릉과 광주, 대구, 제주, 개성이 20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 목포, 평양이 19도, 춘천과 신의주, 함흥이 18도, 청진이 15도, 강계가 14도, 해산이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서해 북부는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4m, 서해 북부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가 그친 뒤 아침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으니 외투를 단단히 여미시고 낮과 밤의 기온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살피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 통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의 하루, 사랑의 하루, 나눔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반석이신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반석을 버린 마음은 첫째, 풍요 속에서 은혜를 잊습니다. 15절에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해요. 여수르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던 이 백성이 막상 배가 부르니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조차 하나님 없이는 얻을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는데 살찌고 윤택해지니 그 반석을 업신여긴 거예요. 16절 17절에는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알지도 못하던 신들에게 제사했다고 해요. 먹이시고 입혀주셨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데 제사의 방법만 남기고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에도 알지 못하던 신들이 있어요. 바빠서 손대지도 못하던 것들을 막상 여유가 생겨 맛보면 기가 막히게 달콤하게 느껴지죠.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매달리다가 살림이 펴지고 여유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술과 도박, 유흥일 수도 있고 시대마다 유행하는 새로운 문화와 풍조일 수도 있어요.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라고 해요. 처음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나중엔 아예 상관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배은망덕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루치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쌓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곳에 포도주와 기름을 창고에 쌓아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더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수르니 걸어간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삶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질수록 하나님을 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면서 슬그머니 따르고 있는 알지 못하던 신은 무엇입니까? 반석을 버린 마음은 둘째,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게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라고 하세요.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자각이나 죄의식이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가 됨을 말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벌을 주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남과 비교할 겨를이 없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고 그와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지요. 한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반석이신 하나님보다 남편의 능력을 반석으로 삼고 의지해왔음을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형편이 좋을 때는 교회도 말씀도 뒷전이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숨겨져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마르고 말씀이 무디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신호임을 아시길 바라요.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마음이 무뎌져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의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괴로워하진 않나요? 아이가 이단에 빠진 것이 공부의 신에게 제사한 자기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구원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들은 고3이 되는 겨울방학에 시청에서 개설한 멘토링 강의를 듣겠다고 했어요. 명문대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를 상담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강의를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아들이 기특했지요. 저는 이런 아들이 명문대에 가는 꿈을 꾸며 21절 말씀처럼 허무한 것으로 아들에게 부담을 주었어요. 그러자 몇 달 후 하나님이 제게서 얼굴을 숨겨 저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강의는 사회봉사로 위장한 이단의 포교 활동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이단의 멘토들과 공부 및 운동을 함께하며 그들의 교리에 빠졌어요. 방황하는 아들을 보니 밖으로는 칼에,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고 삶의 턱까지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요. 이후 청소년부 사역자님과 선생님의 심방으로 아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은 저의 무심함과 남편의 이기적인 분노로 늘 외로웠고 이제 부모도 친구도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 후에는 방에 틀어박혀 가족과의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17절 말씀처럼 공부의 신에게 제사하며 아이를 이단으로 내몬 죄가 보여 회개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 아들은 가족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성년이 된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세상 욕심의 학벌 우상으로 아들에게 부담을 주며 허무한 것으로 채우려 한 저를 하나님이 아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의 죄를 회개하며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공동체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제게 맡기신 교회 소그룹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 이어집니다. 분노의 불이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재앙이 쌓이며 질병과 짐승과 칼이 젊은이와 노인과 젖먹이에게까지 예외 없이 덮친다고 해요. 이 백성이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 대적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며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까 봐 심판의 손을 거두신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참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진 않으십니다. 대적이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심판 중에도 그

0: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 되어주심을 잊지 않길 바라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킴으로 그분의 긍휼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형편이 좋아지니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가증한 죄악으로 주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배부르고 윤택할 때 오히려 주님을 잊고 업신여기는 저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숨겨진 줄도 모른 채 무감각하고 무딘 마음으로 지내온 삶에서 돌이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긍휼을 사모합니다. 넉넉할 때도 부족할 때도 한결같이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늘 함께하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맞이하셨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4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들로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보고 아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의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0: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저런 분들을 보고, 저런 분이 하면 선배야. 선배 몇 명 나간 분들이 있어. 세계적인 학자지. 응?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믿 있고, 어?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은 아직 연구를 내가 안 했어. 아직 모르겠어. 절대 세상적인 학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의 학문이라고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학문이에요. 그 일반적인 학문이야,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학문은 자연 세계나 인간의 행동이나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하면서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뭐 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모든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이 세계를. 그러나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일반 학문하고는 방법론에서 다르다 이거예요. 배우고 깨닫고 아는 거지만 그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회에 가서 봐요.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남아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결론을 짓고 있나. 아니에요. 자기도 써놓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거라 쓰는 말. 그것이 근본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학문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반 학문하고 우리 신학에 공부하는 학문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거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왜?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고 일반 학문과 연구 방법론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고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게 많이 아는 것을 목적을 여기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바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데 신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가 될 때에 비로소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실험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과학과 의학과 그런 데에서 나오는 학문의 접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신학은 학문일 수도 없다는 것이 장종현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자들이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을 이야기를 연구하는 게 아니야. 신학자들이 위대한 신학자들을 그걸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부터 그걸 연구해가지고 어떻다 어떻다 사변화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책으로 떨어지니까.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 그리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 받을 때에 오늘 레온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Praise His Holy Name 함께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 해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남 동부교회를 섬기시는 이창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런 새벽 공기를 맞이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옷깃에 두 손을 올려 목을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발밑에는 거슬리는 낙엽들이 채이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잘도 피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아직 시작도 안 왔는데 새로운 계절에 대한 내음이 새벽 공기에 묻어 스물거립니다. 이럴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큰 울렁임은 아닌데 그렇게 마음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여러 생각들이 신압으로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평상시엔 아무렇지도 않고 평상시엔 생각나지도 않았던 얼굴들이 떠오르고 잘못된 판단의 순간들이 떠오를 때면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지나온 나의 삶들에 대해 계속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마음은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렇다고 고장났다고 정의하기에도 이상한 그런 감정이 찾아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감정의 쇠고랑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희락이 넘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엔 항상 웃음만 있을 수 없거든요. 긍정으로 통과할 수 없는 계절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부모님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하여졌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웃음만이 우리 삶을 관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의 나를 에워싸고 소용돌이로 끌고 가더라도 그렇게 우리 마음을 내맡기는 순간에도 나의 삶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인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0: 그 인정이 우리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을 더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해서 미안하다, 소중하다, 용서하겠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시간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피곤하셨고, 우셨습니다.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으며, 죽음을 간통하셨지만 죽음에 억눌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우리의 감정을 건들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간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될 날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감정이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를 찾아와 지배하려 할 때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손님인 감정이 주인 행세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조금 더 초하셔도 되고 조금 더 센치해져도 됩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가을날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십시오.
1: 지금까지 성남동부교회 이창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사사기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며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햇빛 비치니 마지막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새 날을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은 생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죠.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기 위해 예배 자리를 찾으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님께 어서 나오십시오. 생명의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리며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띠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다와 호달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귀한 내용으로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이 역대상 25장은 다윗의 궁정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던 이 찬양대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이게 2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24반차를 돌아서 제사장처럼 그래서 24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되냐면 240에다가 48을 더하니까 288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명씩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대에는 12명의 밴드가 24개의 팀이 있어서 보름 동안 그러니까는 한 달에 두 팀씩 해가지고 1년을 이 24팀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찬양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군대라는 말이 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군대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봉사자라는 말도 됩니다. 봉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군대 지휘관이라는 말은 군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리더들, 지휘관들과 더불어 여기 이제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섬기게 했다. 자, 이들은 수금, 비파, 재금,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요 악기들 있죠. 뭐 오늘날로 하면 베인스, 드럼, 전자기타,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좀 직역을 하면 예언의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 영감을 주셔서 그냥 예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영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노래를 하죠. 탄원하는 기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응답, 자, 이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해서, 그러니까는 노래는 곡조 있는 기도기도 하고 곡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신령한 노래는 예언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는 크리에이티브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아삽, 여러분 시편의 아삽의 노래 혹시 뭐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시편 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의 시가 나오죠? 아삽의 시. 아삽의 시가 유명한 노래가 있죠. 해 돋는 데부터, 자, 50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 해 뜨는 데부터, 그죠? 해 지는 데까지. 이 아삽이 지은 찬양이라는 것이죠. 요것만 지었느냐? 여러분, 이 아삽은 그 뒤에 73편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편 제3권이 시작이 되는데 한 10편, 11편 정도가 83편까지 다 아삽의 시들입니다. 기가 막힌 영감들이 들어있죠. 고난 가운데, 그죠?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또 7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맨 끝에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나아갔죠. 그래서 73편부터 아주 주옥 같은 시들이 다 아삽의 시들입니다. 83편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의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맨 끝에 보면은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주 기가 막힌 영감이 있는 시를 여기에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삽이 불렀던 찬양의 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냥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인생의 많은 고난, 어려움, 삶의 딜레마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내용들을 시편에 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아삽은 단순히 곡만 잘 쓰는 분이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던 그런 아주 영감 있는 음악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아삽이라는 이름 자체는 모으는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인생의 주제를 찬양으로 모았던 사람 아삽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헤만입니다. 헤만은 충실, 헤세드, 충실한 사랑 비슷한 어근이 있는데 충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헤만의 곡은 시편 88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에 보면 처음 시작에 뭐라 그러냐면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은 교훈을 노래하는 찬양의 양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아주 기가 막힌 또 찬양시 우리 헤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두둔이 있습니다. 여두둔, 여두둔 그러면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찬양하라. 이 여두둔은 단순히 이제 시를 쓴 것만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규칙, 일종의 곡의 양식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이 만든 노래의 양식을 여두둔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혹시 시편에 보시면 여두둔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 시편 62편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다윗의 시를 인도자를 따라 누구의 법칙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주 귀한 찬양을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불렀다는 것이죠. 자, 77편을 보시면 여기도 여두둔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삽의 신데 이것은 아삽. 이 아삽도 여두둔의 법칙을 사용한 거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인데 여두둔은 이 법칙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39편을 보십시오. 시편. 예. 여기도 여두둔의 형식이 나오죠. 여두둔 법칙 형식 비슷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주 지혜로운 찬양을 여두둔의 형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두둔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에단입니다. 에단. 요거는 역대상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6장 44절에 보면 여두둔을 에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9편에 보시면 시편 89편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에스라임 누구의 마스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 에단에는 옆에 여두둔 이렇게 가로하고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시죠. 여두둔의 법칙. 자, 이거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 찬양대의 리더들이었는데 다 이들의 대표적인 곡, 형식 그리고 쪼이는 가사들 이런 것들이 다 시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이게 들어가 있을 정도면 상당히 이 노래를 영감 있게 열심히 많이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물론 강건하고 나라가 강성했지만 여호와의 이 성궤 언약궤를 들여오므로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무슨 붐이 일어났냐면 찬양의 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 새 노래로 막 쏟아져 나오며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중에 아주 영감 있는 찬양, 아 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 같은 죄인 살리, 이걸 부르던 이 찬양의 시기에는요, 이 불렀던 그 시대 영국 미국 이 시대는 대부흥의 시기 때 나왔던 영감 있는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게 막 혀가 꼬이더라도 열심히 큰 소리로 부르다 보면 불러지게 되죠. 자,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자 보면은요 이 직무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누구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찬양의 최종적인 권위자로는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아삽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왕이 찬양에 적극적이어야죠. 그러니까 리더가 찬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다윗 때에 아주 찬양이 폭발적으로 있었고요. 여러분 놀라운 건 솔로몬 때 불렀던 찬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다윗 때 많이 나와서 그것을 많이 불렀거니와 또 하나는 솔로몬이 중기 이후로 가면서부터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 우상 신상들을 많이 들여왔죠. 그때부터는 찬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영적인 부흥이 아닌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 앞서서 찬양을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절에도 보면

0: 중반에 보면은 여두둔의 아들들이 또 나오죠. 그달리아, 스리아, 여사야, 시므이, 하사비아,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찬양했다. 악기를 잘하는 여두둔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을 만들었으니까 여두둔은 뭐를 잘했느냐? 수금을 잡아 악기에 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두둔의 지휘 아래 노래를 하고 수금을 잡았다라는 건 뭐냐면 찬양도 자기 하고 싶은 저마다의 소견으로 한 게 아니라 지도를 받으며 찬양을 연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 영감 있는 지도자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지도를 받는 겁니다. 내 경험에 내가 지도받는 게 아니고 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지도를 받는 거예요. 지도를 받는다는 건 뭐냐? 내 신앙생활의 본질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안 되고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연결이 됩니다. 자, 5절에 가면 헤만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헤만의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나팔 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팔 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7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 올라가심을 찬양을 하죠. 네, 노래를 부르고 또 여호와의 절기 때에 시편 81편 3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절기 때에 나팔을 불러 아뢰고 또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 150편 같은 데 보면 찬양을 막 하죠. 그래서 나팔 부르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는 아주 신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했다라는 건 전문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아주 능숙하게 288명. 자,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어떻게 직임을 얻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익숙한 사람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해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꼭 이 사람하고만 해야 호흡이 잘 맞아서 난 이 사람하고만 할래. 이게 아니라 그 제비 뽑아서 무작위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여주신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팀 안에 기득권 뭐 누구를 중심으로 누가 잘하니까 그 사람 밑에 뭐 이런 게 없이 모두 다 함께 공정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서 모두 다 겸손하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의 보름식에서 쭉 돌아가는데 9절부터 31절까지는 이게 24반차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왔던 다윗 왕가 아래에 있는 찬양 문화, 찬양 사역의 인프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새 노래를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고 또 기쁘게 부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교회의 찬양이 풍성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늘 신앙의 지도, 리더의 지도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찬송을 전달하게 될 레위인의 조직을 24반열로 조직하여 그 위에 지도자를 세우는 질서와 조화로움이 돋보이죠. 그 중에 헤만의 가게가 두드러지는데요. 그는

14세 아들과 세 딸 모두에게 찬양과 악기를 능숙하게 가르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세웠습니다. 성경은 이 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음을 기록하므로 찬양의 근본이 악기와 노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노래하며 백성을 격려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을 다윗이 더욱 특별하게 여긴 것은 그 자신 얼마나 열정적인 찬양의 사람이었는지를 또 엿보기도 하고요. 부러운 마음을 안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찬양대의 조직이 군대의 조직을 방불케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그 거룩한 찬양대의 일원이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0월 14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찬양 가운데서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음포교회 이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남편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아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남편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아내의 어떤 삶이 불신 남편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말씀을 했는데,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남편들도 어떤 마음이느냐? 아, 이러이런 부분에 내가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불신 남편들도 나도 진짜 아버지로서 내 남편으로서 내가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이게 잘 안 되니까 나름대로 고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되지만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 믿음의 안에는 잘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 아내로서의 삶을 사는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결한 그런 행실로 지금 내 아내가 이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는 못 오지만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내 아내는 나하고 똑같기를 원한다. 나보다 좀 낫기를 원한다. 나보다 낫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얼마만큼 먼저 예수님 믿은 아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정결한 그런 행실의 삶을 사는가? 이걸 누가 본다? 불신 남편이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한 행실은 부부 사이의 정결한 행실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정결한 행실의 삶을 사는 이 삶을 사는 아내는 남편과 어떤 약속을 했으면은요, 그 남편과 약속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죠. 자, 부부관계에서 어떤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말했다고 하면 이제 본인이 엄청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딱 부부싸움 해보니까 아주 막 이 신랑이 한번 아내가 뭐 잘못했다고 보면 그거 가지고 계속 아주 막 끝까지 공격을 하니까 그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내가 이제 막 거짓말을 해. 근데 교회 집사하고 권사인데 불신 남편이 볼 때 분명히 녹음은 안 해놨지만 분명히 아내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불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막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막 거짓말해. 그러면 정결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정결한 이 행실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정결한 행실은 우리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수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신 남편은 막 거짓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명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네가 진짜 불신 남편 전도하기 원하느냐?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남편이 보는 데서 이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 있으면은 변명으로 덮지 말고 정중하게 남편에게 뭐 해라? 사과해야 되죠. 사과해야 되죠. 부부관계에서 이런 이 정결한 행실, 이런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한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남편도요,

우리 사람에게는 전부 다 이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어서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아내 맨날 거짓말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를 어떻게 그 결정을 하느냐. 불신 남편은요, 아내의 가정 생활에서 함께 사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아내가 예수님 믿자고 진짜 소중한 분 초청을 하게 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 손잡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해놓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아내가 잘못했는데 막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꾸 막 소리만 질러 쌓고 막 거짓말 해 쌓고 그러면은 교회 가려고 했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더 불타오를 것 같아. 불이 꺼질 것 같아. 불이 꺼지죠. 그러나 아내가 요즘 같으면 막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막 진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막 말 놓으면은요, 여자가 거의 이겨요, 여자가.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이 말하는 재미로 살아가지고 왜 말로 막 하면은요, 어떻게 이 여자들을 남자가 이겨요? 어? 그런데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예?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면은요, 예수님 생명이 지금 정결한 행실을 받잖아요, 남편이. 아,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 와서는 뭔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예? 어, 진짜 아내가 이 달라졌다. 예? 이럴 때 예수님 생명이 남편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이 남편 마음에 이 구원의 역사의 파도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려면은 한 번도 실수하면은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부부싸움 했어요. 예전에는 막 허구서 라면을 끓여먹든 알아서 어차피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싸우긴 싸웠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먼저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내가 조금 전에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요. 내가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절대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해요.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가서 막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은요 신랑이 막 이 화났다가 남자들은 이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서 그거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이게 잘 하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여보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남편이 감동 받겠죠? 그러면은 교회 가자고 할 때 막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이번 한 주간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한 가지만 실천해보자 이거예요. 잘못한 일 있으면 핑계 대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또 부부 간에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서로 견해 차이고 생각 차이고 일처리 방법 때문에 얼마 막 전투와 전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부부 간에. 여러분 전투와 전투 속에 살아도 그래도 신랑이 살아있고 부인이 살아있을 때가 그래도 그게 좋은 겁니다. 아멘? 아니 전투와 전투 속에 이렇게 서로 의견 때문에 막 분쟁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서 뭐하기까지 순종해라?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로 십자가에다가 양손 막 양발에다 못을 진짜 막 두드려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막 훅 찔르는 게 나, 남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저기 해도 그냥, 예? 순종하고, 아이고, 여보, 미안하다. 그거 죄송하다 하는 게 나. 남편과 약속한 일이 있으면은, 예, 소중하게 꼭 지켜야 되고. 예, 여러분, 남편들은 지금도 고민

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막, 안 가려고 여러 가지 또 핑계도 찾습니다. 핑계도 찾고. 예? 중요한 것은, 남편들이 지금 아내들을 정결한 행실을 본다, 안 본다?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 구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불신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상황에서 거짓말하면 엄청난 유익함이 있고, 저 상황에서 이렇게 싹뭐 하면은 뭐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정직하구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의 삶을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불신 남편 또 불신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마음을 단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이 남편에게 보이는 행실을 말씀한다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그 행실이 흘러나오는 마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고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정리하고 또 멋진 옷도 골라서 입고 또 이렇게 이제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 단장도 필요하지만 외모 단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단장을 해야 된다. 마음의 단장.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3절은 단장을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거보다도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울을 딱 보면은요, 거울,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 보셨죠? 거울을 딱 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도 있지만 마음에 숨은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무한 사람도 있다? 이 숨은 사람. 자, 하나님은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뭐로 단장해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온유로 단장하라고 하셨는데, 이 온유는 헬라 원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자, 이 프라우스는요, 어떤 온유냐? 남편이 부당하게 아내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부당하게 회방했을 때,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지금 막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바쁜데, 남편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라면을 끓여달라느니, 막 칼국수가 먹고 싶다느니,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아니 지금 막 바빠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는데 본인은 딱 TV 보면서 뭐 라면 칼국수 어찌고 보면은 라면 칼국수가 그냥 끓여져 진짜 속이 화닥거려? 상식적으로 속이 화닥거리겠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프라우스, 이 온유로 지금 단장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을 진짜 전도하기 원하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단장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해라? 온유가 뭐라고? 프라우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남편이 부당한 요구, 누가 봐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회방을 했을 때, 이때 온유가 뭐냐? 막 펄컥 화를 내지 않고 또 거칠고 싸납게 응수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남편이 실제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내가 라면을 끓여줄 수도 없고 칼국수를 끓여줄 수도 없고 어떤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러면 들어줄 수 없으니까, 네, 그럴 때는 이 온유가 뭐냐? 온유로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 거절을 하되,

공손한 말, 부드러운 말. 여보, 내가 진짜 당신 이렇게 라면도 끓여주고 싶고 칼국수도 끓여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걸 하느라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응? 내가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요. 아니 못해주는 건 못해주는데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응? 막 소 닭 잡듯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거절해라. 온유하게 해라. 온유로 이 숨은 사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숨은 사람이 있는데 이 숨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막 아멘 할 때하고 이 부부간에 성질났을 때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숨은 사람을 뭐로 단장해라? 온유로. 부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잘못된 일은 또 거절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자기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거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긴 하는데 이 상대를 존중하면서 당신 생각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당신 의견대로 하는 부분이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당신 의견에 제가 응할 수가 없는데 내가 당신 의견에 응해주지 못해서 여보 내가 진짜 죄송해요. 그러나 내가 당장 이렇게 이거다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예? 막 눈을 막 호랭이 잡듯이 막 해가면서 예? 막 한바탕도 막 속이 화닥거린다고 확 쏟아내. 그리고 또 걔가요 그러면은 신랑이 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지금 제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불신 남편 전도하기 원하냐? 아니 본인은 천국 가고 불신 남편 후딱 지옥 가네. 그러면은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 그러세요? 그 본인에게 찾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첫 번째는 온유로 단장하고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이죠. 안정한 심령은 헬라 원어가 헤시키오스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쓰여졌는데 자, 이 안정한 심령이 뭐냐? 말수가 적거나 조용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무슨 요구? 부당한 요구. 이건 진짜 누가 들어봐도 부부 이 상담 프로그램에 딱 나가도 남편이 진짜 이건 부당한 요구를 했어. 네? 그럴 때 이 안정한 심령으로 이제 이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막 부당한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막 이 막 여 막 뜨거운 것이 막 확 올라와. 막 확 올라올 때 막 확 올라온 것을 막 확 하는 것은 안정한 심령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침착한 성품으로 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남편 의견이 진짜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막 격하게 내가 너무 상처가 되고 내가 너무 막 속상하니까 이제 그럴 때도 막 격하게 표현해야 된다. 안정한 심령을 해야 된다. 안정한 심령으로 서운한 일이 있어도 언젠가 다툼으로 몰아가지 않고 내 생각을 말을 하긴 하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막 양손 양발에 못을 대못을 두 개 받고 손을 발을 모아가지고 발에다 막 대못을 받고 이거 6시간 동안 이게 쉬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그런 말을 했을 때 거기에서도 그냥

0: 차분하게, 예? 이렇게, 여보, 당신 이렇게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제 마음이 정말 그거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받아주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미안한데, 우리 조금만 더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해요. 막, 그러면 신랑이 또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한번 하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막 울면서라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잘해보자고. 이게 쉬워. 6시간 못 박히는 게 쉬워. 어떤 게 쉬워? 못 박혀? 제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아내들이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이렇게 남편을 대하는데, 또 성숙하지 못한 남편은 이것을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대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포기하면 안 되느냐?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내가 남편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대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역이용을 하고, 예? 또 이렇게 막 갈수록 더 이렇게 남편이 또 이렇게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이 아내들에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뭐로 단장해야 된다? 온유와 안정한 심령, 온유와 안정한 심령. 예? 그러면은요, 가정에 이 남편과 아내가 이거 해도, 아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잘 맞아? 막 저거 해도, 아니, 이렇게 우리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천생연분이네. 헐! 이런 부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이런 부분은 한쪽이 막, 워낙, 엽총 들고서 막, 예? 말 안 들으면은 이게 뭐가, 그런 경우나 그렇게 가는 거지, 절대, 왜 그러냐면은 여자하고 남자는 원래 틀려요. 꼭 기억하세요. 아내들이 너무 진짜 남편들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8%는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이 너무 속상하고, 왜 그러냐면은 남자는요, 언제 철든다고 그러세요? 죽어야 철들어, 죽어야 철들어. 그냥 죽기 전까지는요, 계속 아내들이 진짜 막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에? 막 남편 때문에 너무 답답해도 너무 답답한 것을 막 눈에다가 레이저를 쏴가면서 그냥 막 이래라. 온유와 안전한 심령으로 딱 단장하고 그렇게 되라. 우리 여자들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온유와 안전한 심령 가지고 남편을 대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편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아도요,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대한 것만큼 남편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살아나고 가정도 함께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한 것만큼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온유와 안전한 심령으로 남편을 대한 것만큼 남편 구원의 역사의 날도 앞당겨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과 또 남편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풀리는 역사와 또 잘되는 역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음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음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행복한 교회 김창훈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들로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방황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비진리를 철저히 버리고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를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눈물과 순교로 세워졌으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세계 열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생명 살린 일에 물질로 돕고 보내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4일 이정도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아, 왜 제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1: 아, 대본이
0: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러잖아.
1: 뭔가 문장이 어딘가에서 끊겨 있네요.
0: 자, 드디어 우리 정동 목사님과 함께 오프닝으로 같이 시작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아침 무척 춥죠?
1: 날씨가 많이 바뀌었어요.
0: 근데 아직도 목사님은 반팔이긴 하네요. 와,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춥다. 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와도 괜찮았거든요. 별로 춥지
1: 오히려
0: 않았어요.
1: 오히려 그제는 더웠어요.
0: 더웠어요. 맞아요. 밤사이 찬 공기 들어서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예. 아, 이럴 때 보면 또 계절 바뀌는 게 또 정말 순식간이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0: 예, 어제까지 입던 옷이 오늘 얇게 느껴지고 아침에 나설 때 겉옷 하나 더 챙기게 되는데요. 예. 계절이 달라지면 그 계절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목사님.
1: 예, 그럼요.
0: 그렇듯이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익숙했던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고 잘해오던 방법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 예.
0: 자녀가 자라고 일터의 환경이 바뀌고 건강이나 관계도 변화가 찾아오지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예전 방식으로만 버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변화가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0: 네.
1: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중요한 건 그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지 살펴보는 것 아닐까 합니다.
0: 맞습니다.
1: 추워지면 겉옷 꺼내 입듯이
0: 네.
1: 우리 마음에도 새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1: 조금 내려놔야 될 것이 있을 때도 있고요.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0: 네.
1: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도 있겠죠. 오늘 아침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 느끼면서 내 삶에는 어떤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나보다 먼저 이 길을 아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0: 네.
1: 오늘 하루를 걸어가면 좋겠어요.
0: 네.
1: 쌀쌀한 아침입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마음도 든든하게 준비해서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0: 하느니 목마른 사슴 접속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1: 아멘.
0: 나의 방패시고 예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 계절이 바뀌고 상황이 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예.
1: 오늘 아침에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려고 그렇게 더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구나.
1: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이 아침에

0: 알가지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1: 동트기 전이.
0: 동트기 예. 전이 갑자기 예. 말이 기기 안 났네요.
1: 예. 방송을 빠지면 그래요.
0: 아, 그렇죠. 어. 그것처럼, 아니, 지난 주일에 되게 더웠잖아요.
1: 맞아요. 토요일 다시 여름이 오라고
0: 주일에
1: 그랬지.
0: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세상에. 네.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뭐 안 추워서 안 추워서 반팔 입고 오신 건 아니죠?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팔 오신 거죠?
0: 뭐 큰 생각이 많이 없죠.
1: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문짝 열고 나오실 때. 자, 여러분 오늘 쌀쌀합니다. 진짜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 조금 단단히 입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감기 걸리면 요게 그렇게 독하답니다, 여러분.
0: 아, 그렇죠.
1: 잘 건강히 잘 챙기시기 바래요. 자, 오래간만에 오신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오늘 목사님 오늘 무슨 코너죠?
0: 어, 저만 오랜만에 온 게 아니라 우리 PD님도 오랫동안
1: 테스트하는 중에 하니까요. 예.
0: 아, 테스트입니까?
1: 네, 오늘 무슨 코너?
0: 오늘 무슨 코너? 오늘은 탈무드 인생극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명품 배우들과 함께하죠.
1: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0: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거나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도 열려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함께 네. 할 수가 있습니다.
1: 어플은 아직 복구가 좀 안 됐어요.
0: 아, 어플은 예, 아직이랍니다, 여러분.
1: 당분간은 샵 9330 예. 문자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1533.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고.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성령이 이끄는 삶 살기를 소망하니 저 남편 아들 꼭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고.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오시니까 강 PD 목소리가 쏘리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탈무드 너무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 아들, 아주버님 가족들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818번님 사연 보내주셨고요. 7237번님.
0: 오늘도 저의 전도 대상자들 김은주, 양채영, 장인숙, 신명수 만나주세요.
1: 아멘.
0: 아멘.
1: 네, 1041번님.
0: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하나님께 매인 하루 되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아멘. 말씀에 네. 저도 매여 있는 하루 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추수감사절 가을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메아리 교회 공동체 화이팅입니다요.
1: 야, 벌써 또 추수감사절 준비할 때 됐구나, 진짜. 까마득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
0: 한 해의 추수 때가 네. 되어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또 우리 이러다가 좀 할 걸 연초에 우리 좀 열심히 할 걸 이러지 말고 아직 좀 남았으니까
0: 그럼요.
1: 연말에 조금 더 당당해지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0: 추수감사절이 네. 딱 한 달 남았어요. 11월 15일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추수할 것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네. 8932번님.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차량 수리 끝내고 어제는 비 오늘은 출근합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만나주세요.
1: 아멘.
0: 아멘.
1: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8323번님은요.
0: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시고 아 남자분이군요. 아직 방학 중인 아내를 회복시켜주시고 예은이 동현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만나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이정도 목사님 반가워요. 목사님 그리웠어요. 예, 오늘 출근하면서 상쾌하게 다가오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 만나주세요. 아멘.
0: 감사합니다.
1: 사랑 감사합니다. 자, 찬송 한 곡 듣고 자 우리 명품 배우들과 함께 또 오늘의 나날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0: 예.
1: 우리 인생극장 너무 좋다고 전화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전화까지 주시는 분들은 아니고 만나시는 분도 좋다고 제주에 몇 분이 예.
0: 내용이 너무 좋아요.
1: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내용 아주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겠다.

0: 직장을 꾸며갈 우리들의 명품 배우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춘희 집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용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3주 만에 명품 배우 세 분이 다 완전체로 모이시는 건가요? 예, 기대가 됩니다.
3: 목사님을 네. 그러니까요. 아련하기 어렵습니다.
0: 막내 명품 배우인 주제에.
1: 제가 한 10년간 바쁜 적이 없었는데. 네,
0: 갑자기.
1: 10년 만에 한 두 주 바꿨네요.
0: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바쁘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1: 감사한 일이죠. 네,
0: 케어해야 될 케어가 성도들이 많고, 예, 부르는 곳 사역지가 있다는 거니까.
1: 그렇진 않았긴 한데.
0: 아, 예. 부르지 않는데 갔어?
1: 네. 아, 네, 애매한 상황에 가긴 했지만.
0: 네, 좋습니다. 예. 어쨌든, 예. 자, 오늘 탈무드 인생극장 벌써 19화입니다.
1: 와.
0: 아, 오늘 어떠셨어요?
1: 제가 오늘, 볼 때는요, 네. 오늘 역대급 대작입니다.
0: 아, 역대급 대작이요?
1: 왜 대작이냐?
0: 왜?
1: 출연 인물 수가 가장 많습니다.
0: 아~
1: 여태까지 중에 등장 인물 수가 가장 많아요.
0: 그래 봐요. 우린 세 명이서 알아서 하긴 하는데.
1: 배우는 세 명이지만 네. 등장 인물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많고.
1: 오늘.
0: 네. 유진 입사님은요?
3: 네, 저는 오늘 이거 대본을 읽으면서 그 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0: 아, 예, 시선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오늘 이 탈무드 극장 보면서 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자부심이 좀 느껴졌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좋은 일입니다, 정말.
0: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1: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나의 어떤 돈벌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0: 네.
1: 이것이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다라는 믿음이 그렇죠. 되게 필요해요.
0: 제가 뭐 극동방송 아나운서이긴 하지만 좀 아나운서스럽진 않잖아요. 약간 개그맨 쪽에 가깝거든요.
1: 예능에 가깝죠.
0: 네. 아,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스스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네. 이 대본을 보면서 아, 괜찮다. 난 참 잘하고 있다.
3: 네.
0: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최영 기자님은요?
2: 원래 제가 예.
0: 우리 시사님도 이쪽이잖아. 시사님이랑 나랑 개그맨 쪽이잖아.
2: 아니, 그래서 네. 제가 강수미 PD님 부장님하고 우리 네. 이정도 목사님 네. 이렇게 생각난다고 했는데.
0: 어, 아, 역시. 그렇군요. 네. 통했어, 오늘.
1: 남이 칭찬해주기 네. 전에 못 기다리고 내가 먼저 칭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0: 참을걸. 역시 많이 부족해요. 예. 우리 춘희 씨 빼고 우리 세 명이 약간 비슷한 쪽이. 아, 우리 셋이서 이거 팀을 만들어도 되거든.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 인생극장 제19화. 웃기는 사람들.
3: 시장에 가면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금방 보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길을 비켜주는 사람, 돈주머니가 묵직한 사람, 한마디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 반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농담이나 하고 사람들이 웃으면 자기도 따라 웃고 심각한 이야기가 시작되면 괜히 끼어들어 분위기나 흐트러뜨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말하기도 하죠. 참 한가한가 보다. 저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야? 그런데 어느 날 브로카라는 랍비가 시장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4: 오늘도 사람이 많군요.
5: 그러게요. 사람 모이는 곳에 온갖 인생사도 다 모이는 법이죠.
4: 저기 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가난한 집에 밀도 많이 풀었다고 하더군요.
5: 그렇습니까?
4: 그리고 저쪽은 이곳 최고의 율법 선생입니다. 제자만 수십 명이죠. 저런 분들이 있으니 마을이 그나마 중심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5: 그럴 수도 있겠네요.
4: 예? 그럴 수도 있다니요. 오늘따라 대답이 너무 짧으십니다.
5: 브로카.
4: 예.
5: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귀천을 나누지만 진짜 귀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4: 물론이죠. 아마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 중에 그 귀한 자들이 있겠지요?
5: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저기 오고 있는

0: 저 두 사람이야말로 귀한 사람들이네요.
1: 에이, 비켜 비켜 비켜요. 이 세상 최고의 미남 미녀가 지나가십니다.
2: 아유, 오라버니는 빠지셔. 거짓말도 정도가 있어야지.
1: 아이, 뭘 거짓말은. 아이, 솔직히 인물은 내가 이 시장에서 제일. 아, 그래 인정하지. 최고의 미남은 뭐 내가 좀 너무했지.
2: 정답. 양보해줘서 고마워, 오라버니.
0: 이, 저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3: 아니, 저 두 사람은 시장에서 할 일 없이 농담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0: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일단 잠시 저 사람들 지켜보시지요.
3: 아니, 지켜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0: 그러니까 직접 지켜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시장에서 진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0: 저기 저 사람 또 왔네.
1: 어디?
0: 저 기둥 옆에. 저 벌써 사흘째야.
1: 아. 하? 아저씨, 저 여기 앉아도 됩니까?
2: 마음대로 하시오.
1: 고맙습니다. 요새 보라보니, 자, 에? 빨리 와. 에? 여기 앉아, 여기. 여기가 명당 자리래.
2: 아니, 뭐가 명당인데?
1: 아무도 말 안 시키는 자리.
2: 야, 그럼 말 많은 네가 앉으면 명당이 깨지잖아.
1: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명당을 망쳤습니다. 어? 웃었다.
2: 아니요.
0: 웃었어. 분명히 웃으셨는데 쇼.
3: 안 웃었어.
1: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것은 헛기침으로 하죠.
3: 별 사람들이군.
0: 별 사람들이란 말 제일 많이 들어요.
3: 불쌍하다는 표정 짓지 마시오. 이젠 지겹소.
1: 아유, 불쌍하긴요. 방금 저희 농담에 낚여서 웃으신 게 억울해서 보고 있습니다.
3: 아니, 내가 언제 웃었다고 그러시오? 그리고 웃는다고 뭐가 달라지오? 빚이 없어지나 배가 들어오나?
0: 아이고, 그러게요, 그러게. 당연히 안 달리시죠. 아니, 배가 돌아오긴 뭘 돌아옵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아니, 지가 숨 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도 까먹더라고요, 글쎄. 아니, 밥 먹는 것도 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헤 하고 웃는 것마저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1: 맞아요. 빚이야 우리가 대신 못 갚아드리지만, 오늘 아저씨가 한 번이라도 웃었으면, 적어도 그 빚쟁이들이 아저씨 얼굴에서 웃음까지 다 털어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0: 맞아, 맞아.
1: 웃음 하나는 남았으니까.
3: 당신들, 맨날 이렇게 남들 웃기로만 다니요?
0: 네?
3: 이런다고 어디서 밥이 나오, 떡이 나오?
0: 그럼요. 저희 먹고 살만합니다.
1: 거짓말입니다. 아유, 입에 겨우 풀칠합니다.

0: 내가 분명 장부 절반이라고 했잖아.
1: 아니 누구 보고 뭐라는 거야? 20년 동안 동업한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이 뭐냐 이놈은. 오늘 진짜 끝장을 보자.
2: 잠깐만요. 두 분 싸우시더라도 규칙은 정하고 싸우세요.
0: 뭐야 당신은? 아 잠깐만 이거 비켜.
2: 아니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 가게를 다 갖기로 각서부터 쓰고 싸우시라고요. 이왕 20년 동안 동업 깨고 갈라설 거면 재산 정리는 깔끔하게 하고 싸워야죠.
1: 아니 우리가 왜 당신한테 재산 정리를 받아?
2: 아니 그럼 안 말릴 테니까 자 때리세요. 어? 대신 20년 같이 장사해놓고 마지막 헤어질 때는 던지는 선물이 도둑놈 소리면 나중에 억울해서 어떻게 잠이 나오겠어요?
1: 뭐라는 거야?
2: 그러니까 때리기 전에 대체 뭐 때문에 속이 상한 건지 딱 한마디씩만 서로한테 털어놓고 때리라고요. 아유 뭐 그 뒤엔 안 말릴 테니까.
1: 나라고 이러고 싶겠냐? 응? 자네가 지난 겨울에 아팠을 때 말이야. 내가 가게 혼자 지킨 거 그거 까먹은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와서 날 도둑놈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0: 화가 난 거지.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1: 아이, 난 자네가 남몰래 뒷장구 쓰는 줄 알고 나 혼자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랬지.
2: 거 봐요. 말로 하니까 되네. 자, 그럼 저희는 빠질 테니 자 계속 싸우실 분은 싸우세요.
0: 아이, 싸우다가 혹시 때리실 사람이 필요하면 여기 제 동생 나단 때리십시오. 얘가 맞는 건 전문입니다요.
2: 아, 오라버니 왜 나야? 정말.
3: 저 두 사람 말입니다. 그저 흔한 광대패인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여는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4: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 작은 것 하나에 다시 숨을 쉬기도 하니까요. 저 친구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3: 저 두 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2: 아이고, 아니 라피님 아니십니까? 저희 오늘 시장에서 딱히 사고친 거 없는데.
3: 아닙니다. 혼내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두 분은 왜 매일 이런 일을 하고 다니십니까?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닐 텐데요.
2: 이거요? 뭐 그냥 저희가 딱히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0: 제 동생은 샘이 어두워서 장사 맡겨놓으면 하루 만에 말아먹습니다.
2: 아, 오, 오라버니. 아,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0: 나는 미천이 없으니까 장사 시작도 안 하지, 애초에.
3: 아니. 저는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4: 왜 이러고 다니는가? 저희가 아주 어릴 때요. 우리 집안 형편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날마다 초상집처럼 무거웠는데 어느 날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별 싱거운 농담을 던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듣고 피익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사람은 웃으면 형편은 그대로라도 당장 오늘 하루 견딜 힘이 생기는구나.
2: 저는 그렇게 거창한 추억까지는 없고요. 슬프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나한테 속아서 푹 하고 웃으면 왠지 오늘 살아있는 밥값은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3: 엘리아 선생, 오늘 참 많이 푹 불었습니다.
4: 왜 그러십니까?
3: 저는 사람을 볼 때 늘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큰 재물을 나누는지 그런 거창한 겉모습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4: 그것들도 물론 소중한 일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디 꼭 거창한 모습뿐이겠습니까? 말을 걸어주고 잠깐 웃게 만들어주고 서로 등 돌린 사람들 사이에 다시 길을 내주는 일,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온기가 사람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법이죠.
2: 오라버니, 아까 내가 훨씬 더 웃겼지? 오라버니보다? 응?
0: 야, 사람들이 너 보고 웃긴 하더라야. 자빠져서 흙탕물 뒤집었을
2: 때. 아, 그거 실수라니까. 진짜.

0: 오늘 탈무드 인생극장에서는 웃기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남을 웃게 해주는, 웃겨주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준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가벼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삶은 내가 열심히 살거나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그 결과로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기서 희락은 큰 기쁨을 말하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내 마음에만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내 안에만 있고 기쁨이 나만 혼자 즐겁고 화평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큰 기쁨을 경험하고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누구와 함께 있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 특히 그 중에 큰 기쁨, 즐거움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자, 탈무드 인생극장 제19화 웃기는 사람들 함께 들으시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예,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0: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현석주 교수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웃기는 사람들 어떠셨어요, 목사님?
1: 저는 네. 진짜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목사님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1: 제가 네. 정말 같이 있을 때 힘든 네. 사람을 위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다른 해석의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때로는 그냥 그 문제를 뛰어넘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게 네. 웃음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마지막에 그 엘리야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대사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디 꼭 거창한 모습뿐이겠느냐 예.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진짜 아주 대단한 물질이나 뭐 대단한 기술이나 대단한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소소한 작은 웃음 하나 예. 한마디 걸어주는 거 한마디 그냥 눈 한번 마주쳐주는 거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아, 오늘도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오늘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살아나실 수 있겠구나.
1: 아멘.
0: 예, 네, 그럼 더 많이 웃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진쌤 어떠셨어요?
2: 네. 제가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네. 우리가 보통 사람을 그 자체

0: 자체만으로 만약에 우울하게 앉아있으면 아유 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시선을 또 달리 보면은 네. 그분에게 또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네. 제목은 이제 웃겨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1: 맞아요. 맞아요.
0: 별거 아닌 정말 따뜻한 그렇지. 말 한마디 간단하더라도 네. 밥 먹었어? 뭐 그런 말
1: 그게 웃기는 사람들이죠. 사람 웃겨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말 한마디
0: 그런 시선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1: 맞습니다. 네, 우리 최영 집사님
2: 네 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 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 웃음을 주시는 분들은 네. 우리 강수미 부장님, 이선호 목사님. 그럼 난 뭐를 줘야 될까?
1: 뭘
2: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1: 네.
2: 선물을 줘야 될까? 그래서 오늘 예. 이정도 목사님께서 여기 지금 오늘 처음으로 네. 많은 배역을 소화를 하셨습니다.
1: 네.
2: 우리 이정도 목사님께서 네. 맡으신 배역의 숫자를 지금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1: 네.
3: 네. 너무 어렵나요? 퀴즈 생각하고 계셨군요.
1: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뭐, 많아? 그렇게 많았나?
3: 자, 제가 많았어. 맡았던 배역의 숫자를 맞추시는
2: 분께는 치킨을 쏘겠습니다.
1: 오~
3: 치킨 상품권 들어갑니다.
1: 몇
2: 명 쏠까요? 5명.
1: 5명.
2: 네, 좋습니다. 5명.
3: 와, 네. 갑자기.
1: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역을 소화하신 분께는 드리지 않는다는 거.
3: 그렇죠.
1: 예.
3: 문제를 맞추신 분께 예. 드리는
1: 역을
3: 겁니다.
1: 많이 소화하신 분께는 네. 드리지 않고, 네. 예, 문제를 맞춰주시면. 다시 목사님 정리해서 문제 주시죠.
3: 예, 오늘 탈무드 인생극장에서 네. 제가 맡았던 배역의 개수는 몇 개인가?
1: 몇 개인가?
3: 예. 네. 그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 중 다섯 네. 분을 추첨하여서 치킨 상품권을 최웅 집사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지금 결정하여 뽑아드립니다.
1: 아, 많긴 많구나. 저는 써놓고도 이렇게 많지 몰랐네요. 네, 제일 많은 거예요?
3: 그동안 했던 것 중엔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1: 오늘 세 분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분이
3: 아닙니다. 세 분 중에 제일 많은 분은 다른 분입니다.
1: 네, 아, 맞아요. 아니, 제일 많은 분이.
2: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1: 많은 네. 분 중에 한 분이.
3: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1: 네.
2: 동일인인 것처럼 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웃기려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2: 아니.
1: 확실합니까?
2: 창 넘어서 자꾸 저를 바라보시는 목소리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1: 확실한 겁니까? 의도된 것?
2: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미안해서 또 쏘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자, 어쨌든, 예. 1533번님께서 두 명이요 하셨는데, 땡입니다.
3: 아하.
1: 가장 큰 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3: 예.
1: 두 명입니다. 땡입니다. 자.
3: 목소리로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1: 그렇습니다.
3: 여러분. 내용상, 네. 아, 요건 다른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싶은 네. 부분 찾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1: 일단 맞춰주시고, 그 전에 사연도 좀 보내주세요. 좋은 사연 주신 분께도 저희가 치킨 상품권 가니까요.
2: 네. 갑자기, 네. 갑자기 이렇게 답만 보내시고.
1: 그러니까, 예, 여러분, 감동을 지금 약간.
0: 본질이 흐려지고 예, 있습니다. 예.
2: 죄송합니다. 예.
3: 아닙니다. 지금 웃음을 주셨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예.
0: 정말 필요하신 분에게 예. 갈 수 있어요.
1: 7770번님 5개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3: 아 네. 제가 5개까지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1: 그거를 또 계산 또 마지막에 그 또 클로징에서 또 메시지까지 생각하고
3: 아.
1: 또 뭐 강 PD랑 또 같이 진행하는 이정도 목사님을 생각하면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예. 클로징 나레이션은 일단 예. 역할에서 빼도록 할게요.
1: 어쨌든 여러분 개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몰라 지금 오답 천지요.
3: 그냥 찍는 겁니다.
1: 예.
3: 찍어서 맞추면 재밌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사연을 더 이제 감동받은 사연들을 더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죠?
0: 네.
1: 예. 8056번님.
3: 오늘 이야기 속에서 동업하는 친구 이야기는 제 얘기 같네요. 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언니에게 마음이 좀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0: 여자.
3: 15년 가까이 지낸 지인에게 고마운 일이 더 많은데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각동방송이 늘 저를 깨닫게 하시고 웃겨주는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우리 목사님 아니, 감사해요.
2: 이 메시지 중에서 어떻게 여자라는 걸 아시죠?
3: 언니.
2: 아,
1: 왜 그래요 언니. 진짜.
3: 아 언니.
2: 아 죄송합니다.
1: 치킨 싸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드릴게요. 네, 3702번님.
0: 네, 저를 웃게 하는 사람은 우리 신랑이랑 아이예요.
1: 야, 좋겠다.
0: 어제 퇴근길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이쁘니.

0: 정말 웃게 되더라고요. 어머, 아이는 이쁜 엄마 사랑해 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와.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1: 이야.
2: 진짜 이쁜가?
1: 이거 진짜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부러워. 자랑이네 이건 진짜.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 보통은 신랑이랑 아이는 울게 하는 존재들이 경우가 많은데.
2: 그리고 또 이제 조금 크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살짝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일부러 저기서 이쁜이
0: 그러게요. 저희 아들은 학교 못 오게 했는데.
2: 그러니까요. 야 진짜 여기는 치킨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실 것 같아요. 이분은. 아, 5519번님.
3: 저는 엄마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치매를 앓으셔서 아침에 힘이 드네요.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어봅니다.
1: 아멘.
2: 어머니가 그동안 또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 또 이렇게 편찮으시면 또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1: 예.
2: 또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5017번님은요.
1: 오늘 하루 알츠하이머 어르신들 케어하는데요. 많이 웃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좋은 다짐입니다.
1: 진짜 좋은 다짐이네요.
2: 예, 많이 많이 웃기시고 웃으시고.
1: 예.
2: 그렇죠? 네. 그리고 8840번님.
0: 오늘도 명품 드라마로 감동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주변을 밝히며 웃음 주는 축복의 통로 되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우영 만나주세요.
2: 네. 아멘. 5480번님.
3: 인간의 바탕을 둔 따뜻하고 건강한 웃음을 유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따뜻한 유머로 위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명희 연구사님. 힘들 때 웃게 해주셨던 그분이 떠오르네요. 따뜻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정명희 연구사님 만나주세요.
2: 아멘, 아멘. 아, 인간애를 바탕으로 둔 따뜻하고 건강한 웃음을 유머니즘.
1: 만든 말인 거죠.
2: 그렇죠. 요즘에 근데 사실 개그가 갈수록 좀 상대방을 그쵸 좀 깔아먹게 하는
1: 예.
2: 약간 그런 코미디가 많은데
1: 사실 이 웃음이라는 게 발생되는 요소 중에
2: 네.
1: 상대방을 이렇게 낮추거나 누군가를 낮춘 또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건강한 웃음은
2: 네.
1: 오히려 세워주는 웃음이 아닐까 해요.
2: 우리 목사님은 뭐 요새 그런 웃음 연구하고 공부하신다면서요?
1: 제가 웃음을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예, 그 웃음 발표회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네요. 예, 0360번님.
4: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저에게도 있었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웃는 웃음까지 빼앗기지는 말아야지라고 하는 오늘의 탈무드가 주는 교훈이 크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겨웠던 시간들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2: 네.
4: 오늘도 좋은 연기 감사드립니다.
2: 그러니까 빚쟁이한테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고 다 뺏기는데 한번 내가 웃음을 빚쟁이한테 내 웃음은 뺏기지 못한다는 그런
1: 예.
2: 대사가 있었잖아요.
1: 예.
2: 그러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오는 웃음까지는 빼앗기지 말아야지.
1: 아멘.
2: 멋지네요. 오늘 또 우리가 또 한 소중한 한 단어 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렇죠? 예. 3437번님.
0: 친구들이 저보고 복덩이래요.
2: 왜요?
0: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던 말. 이유를 물어보니 남을 즐겁게 만들고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든대요.
1: 이야.
2: 진짜 이런 친구 한 명 있어요.
1: 예, 진짜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2: 진짜 복의 근원이요.
1: 예,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2: 한 명 있냐 없냐 따라서 그 공동체 분위기 확 달라지죠.
1: 맞아요.
2: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데 한 명이 성격이 어떤 사람이 들었더라서
1: 예.
2: 분위기 확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1: 분위기 메이커.
2: 그러니까요. 예. 아 그리고 정답을 지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목사님 사연 좀 더 소개하고 예 4437번님
3: 아침에 딸을 데려다 주는데 길이 너무 막히네요. 우리 딸은 언제나 개그맨처럼 웃겨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뽕처럼 확실하게 뚫리게 해주세요.
1: 길이 막힐 때 뚫어뽕으로 그냥 뚫어버리고 싶죠.
2: 와 여기도 남편과 딸아이가 항상 웃게 한다는데요. 0419번님
5: 저를 웃게 하는 사람은 남편과 딸아이입니다. 비 오는 날의 대화를 소개할게요. 아빠, 비가 아빠를 계속 쫓아오네. 그러니까 아빠는 비계야.
2: 뭔 말이야.
1: 딸아, 비가 너만 쫓아가는데 그래서 너는 비만이네. 비만. 비가 너만 쫓아가니까 비만.
5: 아빠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그래서 아빠는 고도비만이야.
2: 아, 네. 아. 저는 순간적으로 이 남편과 딸의 대화를 듣고

0: 서주는 어머니가 귀하시다.
1: 아~
0: 저 같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때 영어로 던져놔봐. 예, 이럴 수 있는데, 예, 우리 0419번님께서 이 썰렁 개그를, 예, 웃어주신 어머니가 귀하신 걸로 결론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638번님.
2: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지만 사람을 웃게 만드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네요.
0: 아멘. 네. 정답. 네, 3명. 3명 보내주셨고, 네. 네, 0799번님.
3: 3명이요. 라삐, 오빠, 동업하는 자 중 아~ 하나.
0: 야.
3: 저를 웃겨주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네요. 저를 웃겨주는 자는 예쁜 조카입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입니다.
0: 세상에.
3: 가족 앞에서 웃어줘야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2046번님.
1: 정답 4명일까요?
0: 4명? 네.
1: 저도 오늘 누구 한 명만큼은 웃겨주고 싶은 하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 분가에서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막내딸 생일이거든요. 주님, 우리 새 자녀들 만나주세요.
0: 네. 우리 7904번님은요.
2: 정답 맞춰주셨고요. 웃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 유방암으로 너무 힘든 마음이었고 남편을 보며 왜 나를 위해 같이 울지 않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망했는데 돌아보니 남편을 옆에 두신 건 저를 많이 웃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매일 웃겨주고 노래 불러주는 남편의 사랑을 이제야 느낍니다.
0: 그렇구나. 난 이렇게 아픈데 남편은 옆에서 자꾸 실질거려.
1: 예.
0: 화가 났던 거지.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같이 울어주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조금 이렇게 지나가고 가만 생각해보니 진짜 그 남편 때문에 그래도 내가 같이 울지 않고 같이 웃었구나.
1: 예.
0: 돌아보게 되는 거군요.
1: 아, 그 남편분 아마 많이 노력하신 걸
0: 그렇지,
1: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예. 애쓴 거죠.
1: 분위기를 다운시키지 않으려고.
0: 맞아, 맞아.
1: 아내가 웃을 일을 한 번이라도 더 만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하신 걸 거예요.
0: 예, 좋습니다. 오늘 사연, 야, 오늘 그 치킨 몇 마리에 힘이 이렇게 크네요. 다 소개하지를 못하고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아, 우리.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소리의 변화는 별로 없었으나, 예.
3: 뭐라도 줄 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정답, 한 분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1: 정답은 예. 정확하게 3명이었습니다.
0: 3명. 네. 오답도 굉장히 많고 정답도 많은데, 요거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저희 세 분 추첨해가지고, 예.
3: 5명입니다. 5명.
0: 아, 5명 추첨. 웃으라고 돼요. 난 알았거든. 난 알았는데 웃으시라고. 네.
1: 구차하죠. 제가 없는 사이에 방송이 어느새 이렇게 구차해졌죠.
0: 자, 여러분, 예, 제가 추첨 통해서 다섯 분께 개별적 연락을 드리도록 개별적으로 바로 저기 휴대전화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품 배우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약속 노트입니다.
1: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0: 아멘.
1: 이 말씀 그대로 오늘 하루 정말 힘든 일 있으신 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응답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1: 아멘.
0: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1: 아멘.
0: 그 하나님과 오늘도 깊이 있게 교제하시는 귀한 날 되길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 세종이 완성해가는 행정수도의 꿈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국가 균형성장의 심장, 행정수도 세종,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을 위한 다름질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는 이 마라톤 전투의 공포에 묻지 않는 절망적인 죽음의 소식이 있었음을 소개를 하죠. 때는 기원전 470-480년경입니다.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일반 역사에서는 알려져 있죠. 이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 인도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까지 무려 127개 넓은 지방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엄청난 그런 통치자였어요. 이 광대한 영토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된 아말렉 사람 하만, 얼마나 막강한 권세, 권력자였겠어요. 그런데 이 하만에게 늘 눈에 안 익고 왔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개예요. 이 사람을 늘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인 민족 전체를 말살할 악독한 계획을 세우죠. 이 하만이 막대한 뇌물과 교묘한 거짓말로 왕을 속입니다. 에스더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자, 왕이시여, 이 제국 안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유독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잘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경비를 자신이 내겠습니다. 아주 사악한 제안이죠. 근데 왕에게는 솔깃한 그런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그 지역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네들만의 어떤 독립성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거나 나중에는 반란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은 그냥 모른 척 하만의 이야기를 받아들였고요. 왕의 마음을 얻었던 이 하만은 상상할 수 없는 악독한 첫 번째 조서를 받아냅니다. 3장 12절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자, 핵심이 뭐냐면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근데 이 조서를 뿌렸고 거기에 왕의 반지가 찍혔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어인, 왕의 그 반지가 찍힌 법령은요,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왕조차도 변경시킬 수가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이 죽음의 선고가 127개의 지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소식을 깨달은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12월 13일, 이거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왕이 뿌린 이 첫 번째 조서는 모든 정말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줘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선고, 끔찍한 첫 번째 조서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목숨을 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이 죽음의 그 모든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던 모든 유대민족들의 절망이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처한 본질적인 운명이죠. 이렇게 끝장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여시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셨어요.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죠. 이 여인은 왕비로서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며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살았고 왕을 위한 큰 잔치를 배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을 때 모든 진실을 폭로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생명과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민족을 죽이려는 이 악한 원수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사랑하는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총애했던 신하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왕은 진노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왕은 자신을 속여서 악한 법을 만들게 했던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약 23m 높이의 장대에 매달아서 처형을 시켜요. 그래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처벌,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악인이 사라졌어요. 해피하게 모든 것들이 끝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악당은 사라졌지만,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죽음의 법령은 계속해서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마치 영화에도 보면 악한 테러리스트가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딱 누르고 주인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폭탄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페르시아 궁에서 하만이 죽었든 살았든 127개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12월 13일이 죽음의 날, 그리고 그 공포된 법령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었어요. 취소될 수 없는 그런 법령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왕이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첫 번째 법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대신 그 첫 번째 법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자, 첫 번째 조서가 너희는 죽임을 당한다 라는 죽음의 선고였다면 두 번째 조서는 아니다, 너희는 일어나 스스로 생명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과 싸워서 이겨라 라는 거예요. 왕이 보낸, 그 유대 백성이 보낸 이 두 번째 조서는 생명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힘써서 맞서서 싸워도 된다고 하니 첫 번째 조서, 이게 웬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조서, 공격했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릴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두 번째 소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죠. 죄의 삭슨 죽음이다. 이 첫 번째 율법의 조서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법을 폐기하시지 않아요. 대신 그 법을 정면으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두 가지의 법을 얘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첫 번째 조서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러브레터죠. 자,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조서가 그렇게 반포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이것을 전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법이 반포가 됐고 그것이 쓰여졌는데 이것이 그냥 왕궁의 서고에 그냥 묵혀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 조서는요, 단 한 사람의 유대인들에게도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도 빠짐없이 전달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거리예요. 첫 번째 죽음의 조서가 1월 달에 반포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생명의 조서가 작성된 날이 3월 23일입니다. 두 달의 간극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판의 날 12월 13일까지는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와 상관이 없겠지만 사방 끝까지 먼 거리에 첫 번째 조서만 받고 두 번째 조서가 도착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127개 지역이나 되는 굉장히 광활한,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의 광활한 영토입니다. 비행기, 기차, KTX 없던 시절 유일한 통신 수단이래야 사람이 직접 말을 타고 가서 그 통신을, 그 서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각 나라의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제국 동쪽 끝에서 다른 서쪽 끝까지 전달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까운 곳이야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정말 오지에는, 먼 곳에는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운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왕이 특단의 명령을 내려요. 에스더서 8장 14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왕은 이 생명의 조서를 들고 갈 역졸들, 메신저들에게 말을 내주는데 아무 말이 아니에요. 준마, 왕의 일에만 쓰도록 특별히 길러진 준마, 당대 최고의 힘이 좋고 가장 빠른 말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매우 급함에 빨리 나가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왕이 준말을 내어줘요. 자, 이 역졸들이 이 생명의 조서를 가지고 왕이 쓰는 이 준말을 타고 이제 따그닥따그닥따그닥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파송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127개 지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서를 든 역졸들이 피곤하다고 길에서 쉬거나 게으름을 피거나 경치 좋다고 구경을 하거나 조서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매거나 그래서 그 운명의 날인 12월 13일보다 더 늦게 도착을 한다면 왕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미 성취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채 죽어갈 것 아닙니까? 유명한 선교학자 랄프 윈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의 비극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으되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뛰어볼까요? 제가 어제도 큐티 강의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누구다? 준말을 탄 역졸들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몰고 있는, 왕이 타는 그 빠르고 날랜 힘이 센 준말을 탄 사명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두 번째 생명의 조서가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편지, 두 번째 조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생명의 조서를, 구원의 러브레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생명의 조서를 들고 이 생명의 편지를 들고 이리저리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 싸서 보관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잖아요. 죽음 자체가 심판이 아니에요. 죽음이 심판이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첫 번째 조서는 이미 세상에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가 있다니까요. 살 길이 있다니까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에 벅차 눈물을 흘리던 한 청년이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청년의 부모님은 일평생 그 지역 민속 종교를 섬기며 두려움에 살다가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들은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청년이 안타깝게 하소연을 하고 가슴을 치며 얘기해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라오스 우돔사이에 파송되신 우리 광나가 선교사님,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왜? 왜? 다른 모든 유럽 지역은, 다른 모든 장소는 이미 4세기, 5세기, 10세기에 또 다른 중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우리 민족은 지난 50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다가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한 다름질,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다름질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화가 있어요. 1925년 1월 알래스카의 한 외딴 마을 노움이라는 곳은 혹독한 겨울에 완전히 고립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치명적인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발병을 합니다. 이 디프테리아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디프테리아 독소를 중화시키는 작용으로 항독소 혈청이 필요한데 구해올 수가 없어요. 이 도시는요, 얼어붙은 항구, 영하 50도에 달하는 눈보라 때문에 비행기나 배나 다른 어떤 것이 접근할 수 없는 고립된 곳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그곳에서 1085km 떨어진 네나나라는 기차역에 보관된 혈청뿐이에요. 1000km가 넘는 지역에서 그것을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가져올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국은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네나나에서 노움까지 1085km의 우편 경로를 따라 개 썰매 릴레이를 조직하는 거예요. 총 20명의 썰매꾼, 150마리 이상의 썰매견이 생명의 릴레이에 동원을 합니다. 곳곳 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영하 52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예요.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얼어붙은 강과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급하게 24시간 내내 그곳을 달려서 혈청 꾸러미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 긴 릴레이의 그 여정 속에 영웅이 탄생을 해요. 베테랑 개썰매꾼인 세팔라와 그의 충견 토고입니다. 당시 12살 되었던 늙은 노견이었던 토고는요, 릴레이 전 구간 중에, 1000km가 넘는 전 구간 중에 무려 420km를 달립니다.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험난한 구간이에요. 다른 팀들은 30km, 50km만 맡았는데 420km.

0: 가장 어려운 구간. 그것도 너무 급하니까 육로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돌아서 갈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얼어붙은 바다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다가 해협이 바다가 깨어지는 금이 쫙쫙쫙 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이 베테랑의 썰매꾼과 이 토고라는 충견은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서 팀 전체를 안전한 육지로 이끌어요. 디즈니에서 나온 토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부분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 토고, 그 충견 썰매 맨 선봉에 선 그 개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이제 너의 본능을 내가 믿고 너한테 모든 것들을 맡길게. 그러면서 그런 환상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구간을 달려서 혈청을 각 다른 주자들에게 전달을 했고 마침내 알래스카의 그 마을에 도착을 해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협력한 위대한 생명의 릴레이. 한 생명이라도 한 아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처절한 질주여 다름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왕의 준말을 타고 생명의 조서를 전하는 영적 질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얼어붙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혈청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의 위대한 릴레이이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터진 127개 지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가야 될 127개의 또 다른 그런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 첫 번째 조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그 판결 아래 아무런 대비도 조치도 취할 수 없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들에게 두 번째 생명의 조서가 있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우리가 이 생명의 조서를 들고 힘차게 달려나갈 때 그들이 그 조서를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에게 그 감격적인 결과를 보여줘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아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곳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망의 어둠이 사라진 곳에 영광과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이제는 살 길이 생겼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며 기뻐하는 잔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두 번째 조수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릴 차례예요. 우리 각자가 준말을 탄 역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어달라고. 아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두 번째 조서를 받은 그 특권과 중요한 그 사명감을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과 부담,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초청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 친구들, 자주 만나는 거래처 직원들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밟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꽤나 이제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옛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 조서, 생명의 조서가 있음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천국의 잔치, 구원의 은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

88국에 2203번 청주 상당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안녕하세요. 대전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보통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하면 봄철 벚꽃이나 화사한 꽃가루를 떠올리곤 하시죠. 하지만 가을만 되면 유독 눈꺼풀이 짓무르거나 얼굴이 간지럽고 아토피가 악화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도 아닌데 왜 가을에 피부가 가렵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요. 사실 가을은 봄 못지않게 무서운 꽃가루 알레르기의 계절입니다. 가을철 알레르기의 주범은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길가나 들판에 지천으로 깔린 돼지풀, 쑥, 환삼덩굴 같은 잡초류 꽃가루입니다. 이 잡초 꽃가루들은 크기가 매우 작고 미세하여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닙니다. 비염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고 피부에 직접 닿으면서 공기맥에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죠. 특히 얼굴, 목, 눈꺼풀처럼 외부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얇은 피부 부위에 가려움증, 붉은 반점, 피부 짓무름을 일으키며 기존의 아토피나 안면 피부염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가을철 공기맥의 알레르기로부터 피부를 지키려면 원인 물질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건조한 날에는 야외 활동 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해 눈가와 얼굴을 보호해 주세요. 외출 후 귀가 시에는 밖에서 옷을 잘 털고 들어오시고 손과 얼굴을 즉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어 피부에 붙은 미세 꽃가루를 제거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움이 심할 때는 손으로 문지르거나 긁지 마시고 차가운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 피부를 진정시킨 후 피부과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안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의 불청객도 올바른 차단 습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쾌청한 가을 공기 마음껏 누리시되 외출 후 깨끗한 세안 습관으로 맑고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최승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건강백서 대전 이치미 의원 최승진 원장이었습니다.
2: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고 가정주부입니다. 세계복음화와 영적 존초기지를 꿈꾸는 수용로 교회를 섬기는 이보라미 집사입니다. 네, 원래 부산 사람인데 저희 그 남편 사업 때문에 대전에서 10년 살다가 대전에서 계속 극동방송을 듣다가 네, 여기로 오게 됐어요. 이제 3년 조금 넘게 살았어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계신 이보람이 집사님을 만납니다. 수용로 교회 소개입니다.
1: 저희 이규원 담임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멋진 목사님이시고요. 또 저희 사랑방 식구들, 저희 교구 식구들은 정말 친자매와 영적인 그런 가족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주고 그런 저희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들입니다.
2: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의 이 고백을 모태신앙인

0: 이보람이 집사님도 하고 계십니다.
1: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또 어릴 적부터 교회가 집처럼 자랐고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가지고 두 딸 놓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5년 전에 38살에 유방암 장기 진단을 받으면서 또 1년 뒤에 또 뼈전이라는 소식에 끊임없이 이제 제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0: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주님을 제가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1: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0: 정말 두려움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삶이 끝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무엇을 위해 살고 날 위해 무엇을 했니라고 물으면 난 뭐라고 하지? 여지껏 나는 날 위해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금요 철야를 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데 내가 네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니? 너는 다 가진 자잖아. 말씀을 정말 가슴에서 하면서 제가 큰 평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큰 두려움이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듯이 다 사라져버렸던 것 같아요.
1: 대전에서 가게를 할 때도 부산에서 암 투병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0: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일을 대전에서 가게를 하고 있던 중에 복음 전하는 것에 제가 되게 하나님의 그런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늘 극동방송을 틀고 또 찬양도 틀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와가지고는 긴 이제 투병 생활 때문에 하루 종일 뭐 크게 할 것이 없으니까 또 극동방송을 늘 틀어놓으면서 주옥 같은 말씀들로 은혜를 받고 또 찬양도 따라 부르고 또 소망의 기도 통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극동방송을 통하여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뿌리 깊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1: 전도자로 살기 원하는 마음, 복음의 씨앗을 심기 원하는 마음으로 전파선교사에 가입합니다.
0: 네, 저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넘치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나도 심어야 되겠다. 겨자씨처럼 적은 것을 심을 때 풍성히 자라게 하실 주님을 믿고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1: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름을 기대합니다.

0: 나의 남편 이정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두 딸, 우리 보배와 세보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우리 남편 정말 성실하고 묵묵히 가정을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날 이해해주고, 내가 투병 기간 동안 많이 화도 내고 짜증도 냈지만 다 받아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두 딸 믿음으로 잘 키우고 소망 잃지 않고 지금의 고난이 축복이 되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요.
1: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이보라미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는 정말 하나님께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쫓아오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그 귀한 보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고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예배를

0: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제가 매일매일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부산 수용로 교회를 섬기시는 이보람이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 길.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1: 여러분,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이제는 물어보게 하면은 AI는 고민도 없이 그냥 모든 지식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 AI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대신하지 못해요. 영원한 주의 나라, 저 천국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찬양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0: 빠르게 변하는 시대, 하지만 진리를 아는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원도 좋고 공부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수천 년 동안 실패가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는 진리이지 않을까요?
3: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얻는 기쁨과 은혜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5: 저는 신앙이 있는 친구들과 교제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즐거웠던 것 같고
6: 평소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게 다 씻겨내려가서 좋았습니다.
7: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노래를 배우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어 좋았어요.
8: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0: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입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에 위치한 높은듯교회에서 AI가 설교하는 시대, 설교자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설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아산대학교 설교학 신성욱 교수, 서남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입니다. 포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세종지부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목요일까지 구약 집중세미나와 11월 9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신약 집중세미나를 엽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성경을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은

하시는 분들은 생터성경사역원 세종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역 호스피스연합회가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공주중앙감리교회에서 제5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합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통합 돌봄의 시대, 환우 도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계명대학교 김가은 교수와 세종소복음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강의 그리고 공주중앙감리교회 황충호 목사님의 말씀이 준비됐습니다. 문의사항은 충청권역 호스피스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 오후 3시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세종소망교회에서 복음화 연합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님, 세종특별자치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영만 목사님, 세종소망교회 진수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기독교총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서울 동순교회에서 연합전도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국제선교위원회 존키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복음전도 방법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10월 17일 토요일과 18일 주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축제 제5회 한빛랜드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게임, 체험부스, 가스타 뮤지컬 등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세드교회가 10월 18일 주일 오후 12시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오마주 맷돌카페에서 가을 가족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세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온누리교회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주제로 아기학교 5기를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세종 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가을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성도와 이웃주민들을 위한 바자회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천성랜드 그리고 사생대회가 진행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파남동에 위치한 파남장로교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사랑나눔 이웃사랑 바자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남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대전샬롬감리교회가 10월 18일 주일 오후 7시 탈북민 강은정 자매 초청 간증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샬롬감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세광교회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153 부흥회를 엽니다. 강사는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세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아리교회가 10월 25일 주일 오후 2시 추수감사절 기념 특별 찬양집회를 엽니다. 찬양사역자 초롬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메아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단지 오창프라자에 위치한 예람교회가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가을 사랑의 차 무료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역주민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오창예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10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자유케 되리라는 주제로 171차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석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문의사항은 내적 치유 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청주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청주 좋은교회에서 청주 연합집회 올 투게더

0: 를 개최합니다. 하준파파와 이유미 사모, 잔치 공동체를 초청해 다양한 특강과 체험 부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레싱 청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버텨온 어제가 오늘 제게 빛이 되어 살아갈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굳은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습니다. 어디 기쁨입니까? 그 감옥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을 넘어선 찬송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그래서 그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이사야 4